너에게 말했잖아. 웃지도 않았는데 날 사랑한다고. 떨어진 저 잎새처럼 바람에 날리네 이 마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지 말라 말했지, 돌아서라 말했지. 비는 슬피 우는데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했었지.

0: 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today we're diving into something we can't see, but that's a big part of our everyday lives, and it's scent. And to guide us through the fascinating world of perfume and fragrances, we're joined by perfumer Vincent. Welcome to the show.
1: Hello.
0: Hi.
1: Hello, Crunchy. My name is Vincent. I am the perfumer in Mon Avalon and Entre Nos.
0: Ooh, welcome to the show, Vincent.
1: I'm sorry.
0: 어서 오세요. 갑자기, 네. All right. Well, first of all, I'm curious about your name. You know, where did you get your name? How did you come up with your name, Vincent? It's not Vincent. It's Vincent.
1: Yes,
0: right?
1: Not V. Bananas.
0: Yeah.
1: B. Yeah.
0: Yeah.
1: That is my English name, and my Korean name is Sangbin Lee. And that bean, and 그리고 향기를 영어로 scent라고 하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그거 합성어.
0: Ah, it's a combination of bin from his Korean name, 상빈. And then he mixed it with scent, because it means fragrance. So bin, scent.
1: Yes.
0: Well, I like it because it sort of sounds like Vincent Van Gogh too, said.
1: 제가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이렇게 또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0: 아티스트적인
1: 네 아티스트적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And he also wanted to become an artist in 네. the world of perfumery, and 네. he likes Vincent Van Gogh as well.
1: Yes.
0: Okay. Okay. All right. Well, I want to start with your profession then. What exactly does a perfumer do?
1: 직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Mm-hmm.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먹을 수 없는 향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fine and functional fragrance perfumer.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조향사를 flavorist.
0: 네, 네. 그래서 so there are two kinds
1: yeah, two
0: when it comes to a perfumer. The fun first is the fine and function perfumer.
1: Yes.
0: And that's the people who make scents and fragrances that you cannot eat. And then there's the flavorists who make scents that you can eat.
1: 그래서 flavori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0: 네.
1: 이런 데나 뭐 Baskin-Robbins라던가 네. 이런 곳에 흔히 볼 수 있고 이제 Fine Function은 이제 향수는 잘 아시니까 뭐 약 같은 곳에도 들어갑니다. 모기약이라던가 물파스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것도 조향사가 향을 넣은 겁니다.
0: Interesting.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향사는 일상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다.
0: 그렇네요. 네. 보이지 않을 뿐이지.
1: 네, 그렇죠.
0: So perfumers are in fact really in our everyday lives because the flavorists, for example, they deal with all the different smells and scents that you can find in the products that are sold in convenience stores. And also when you go to the pharmacy, you know how they have like mosquito killers, whatnot, all these different medicines and sprays. Flavorists and perfumers also get involved to create the smell of all these products as well. All right.
1: Hmm. 네, interesting, 하죠?
0: Very, very interesting. 네. Well, what kind of fragrances do you mainly create then?
1: Fine and functional 중에서도 fine 쪽, 그러니까 향수, 방향제 이쪽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제품 생산도 있지만
0: 네.
1: 저는 향으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좀 더 예술적인 무브먼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0: Oh, okay. So 네. he has the more artistic side. Not only does he create perfumes and diffusers, the fine side of a perfumer, but he also holds like exhibitions and expresses the more artistic side of fragrances as well. Very interesting. All right. You perfumery though.
1: 또 제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족 일기장 남기셨는데 그 향을 재현하고자 이제 노력하다가 이렇게 또 됐습니다.
0: 네. 아버지의 향을
1: 6년 걸렸어요. 그 향을 찾기까지가.
0: 와우.
1: 그 6년 동안 고생하면서 뭐 힘들게 찾긴 했지만 매력에 빠진 거죠. 네.
0: So there's a little family history here. So his father, Vincent's father, passed away when he was quite young. And he left a diary that he had written. And Vincent realized that his father's smell was still there. And he wanted to keep that smell for a longer time, which is how he got interested in the world of fragrances and scents. And it took him 6 whole years to find that smell of his father. And that's how he first got into the world of perfumery. All right. Well, it's also interesting how you have a different background compared to other perfumers, right?
1: Yeah. 대부분의 향유 연구원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출신이니까 그쵸. 약간 이과 화학 출신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음악 출신이어가지고
0: 그니까요.
1: 컴포저 네, 하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거의 유일할 건데.
0: 그러니까요. So he actually has a background in music. He was a composer before becoming a perfumer. And mostly perfumers, they would have a background in chemistry, whatnot, you know. Not a composer. He would be the only composer.
1: Yeah.
0: Perfumer, basically.
1: 네, 그래서 제 마스터 퍼퓸머, 저희 선생님께서는 네.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재밌게 또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So his master perfumer or his teacher who taught him said we need diverse backgrounds in this field as well. So he said you're very special because you have a very unique background. All right. Well, we'll be exploring the world of perfume over the next 2 weeks.
1: 네.
0: What can our crunchers look forward to learning for the 2 weeks?
1: 첫 번째 타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기본적인 거, 네. 기초적인 거, 베이지컬리 한 거 향에 대한 용어라던가 어떤 향을 맡아봐서 이 향이 어떤 느낌을 얘기한다던가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향수를 쓰실 때 어떤 걸 알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0: 좋습니다. So today it's going to be all about the basics. What smell there are and naming those scents and trying to smell them as well. And we're going to learn all these basics throughout the first week.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a particular smell suddenly brings back a memory as well. Yeah, we completely forgotten. And it happens with me as well. Why does that happen, Vincent?
1: 그거를 이제 우리는 we call phenomenon of Proust. Proust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특정 향을 맡으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머릿속에 어떤 특정 사람이나 뭐 상황이나 어떤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현상이 실제로 이제 나왔어요.
0: So it's actually a phenomenon, scientific phenomenon called Proust phenomenon.
1: Proust.
0: Right? Proust phenomenon. So when you smell a certain smell, depending on the person, you would think about a certain person, a place, or a memory, situation, whatnot. And that's an actual scientific phenomenon.
1: 아마 우리 크런처분들도 각자 어떤 향을 맡았을 때 특정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나 어떤 특정 장소나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So I'm sure you crunchers too, if you smell a certain scent or fragrance, this will remind you of a certain person or a place or somewhere you've been to.
1: 네.
0: Oh, okay. So that is how it happens. Well, is there a particular scent that brings back a special memory for you then?
1: My own?
0: 네.
1: 군대 있을 때. Every Korean guys have to go military army, you know?
0: Yes.
1: When I was 22,
0: uh-huh.
1: military army, 1 year, 9 months.
0: Okay.
1: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0: Okay.
1: 여자친구께서 향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0: Oh.
1: 바이올렛 향수를 뿌렸습니다. Oh. 바이올렛 향수 뿌렸는데 바람이 났어요.
0: Oh, no.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바이올렛을 맡으면 안 좋아요, oh.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만든 그 향수 컬렉션 중에 바이올렛은 실제로 없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0: 절대 금지.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올해 지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이제. So back in the army days, when he was in the army, he had a girlfriend. His girlfriend really loved perfume, and the perfume that she would apply was the violet scent. But she cheated on him. So ever since then, he hates that smell of violet. And he never creates anything to do with that in his own little collection.
1: I want to tell one more thing.
0: Oh, sure.
1: I'm getting married next year.
0: Oh, okay.
1: April? 4월에 April.
0: Next April.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바이올렛을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1: 네네네. 그래서
0: 너무 신기하다.
1: 그런 게 있어요.
0: 잠깐만, 신기해도 되는 건가?
1: 오케이. 사랑을 사랑으로 있듯 향을 향으로 덮을 수 있다.
0: 와우.
1: 프루스트 또한 프루스트로 덮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 크런처분들이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정말 농담 아니고.
0: 와이프분도 아시죠?
1: 아마 모를 거예요.
0: 보시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0: Okay, so he's getting married, like he said, next April. And his wife-to-be actually liked the smell of violet as well. So you can forget old, I guess, memories with new memories and new scents as well. So crunchers, if you have a memory that is reminded because of a certain scent, you can always cover it and cover it up with a new memory, with a new person.
1: 그래서 이제 과거의 누군가 때문에 소중한 하나의 향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기를.
0: 아, 네. 그러게요. All right, so do not waste any sort of scent or forget any good scent because of one particular person that you had met in the past, is what he said.
1: Like me.
0: Like him. Oh my gosh, that is quite a funny story. Thank you for sharing that. All right, well, just as food preferences, you know, vary from like country to country, I imagine fragrances and scents preferences can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too. If you've noticed any difference, is there any difference like between countries?
1: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0: Oh.
1: 국가마다 다르다. 취향이 mm-hmm.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0: Right, right.
1: 제 생각에 just my opinion.
0: 네.
1: 문화. 문화적 차이가 좀 더 크다.
0: 아, 그러니까 단순 취향보다는
1: 뭐 국가 때문이다. 어떤 지역 네. 이런 거보다는
0: 네.
1: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 장소,
0: 네.
1: 퍼블릭한 곳에 가면
0: 네.
1: 배려해요. 우리는 리스펙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래서 좀 얕게 뿌려요.
0: 맞아요.
1: 좀 옅게.
0: 네. 근데 이제 So in Korea,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we are quite considerate towards other people. We think about others. So we don't spray too strong scents when we do apply perfumes. But it's quite different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네.
1: 반면에 이제 스페니시 남미 쪽 이런 네. 친구들은 이제 제가 또 엔트레노즈 준비하다 보니까 스페니시 향수 브랜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스파시한 것도 많고 오리엔탈한 것도 많고 바닐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And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they spray stronger scent perfumes. Like they have a lot of spiciness as well. Very strong compared to the Asian culture, including Korea. Interesting. So it's like the cultural difference then, I guess. Not so much the
1: Just preference. My opinion.
0: Okay, that's Vincent's opinion.
1: 네네.
0: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move on to some talks on ingredients now. What kinds of ingredients, I guess, are more trendy here in Korea then?
1: 한국에서 좀 괜찮게 생각하는 네.

0: 향들, 아. scents, not yeah.
1: 요즘은 이제 한국 젠지 이제 제너레이션들이 자기 거를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좀 뿌린 듯 안 뿌리는 네. 머스키한 거, 아. 플로럴한 거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스파이시한 거, 오리엔탈한 거 이렇게 드러나는 오. 거를 하고 있지 않나.
0: 오.
1: 네, 그런
0: 오케이.
1: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네네. So these days, the younger generation are quite expressive and individualistic as well. So they like expressing themselves in more vivid ways. So they prefer like spiciness and stronger scents over musky and floral, which were more subtle scents that we used to enjoy back in the past. 아, 그럼 우리도 조금 더 강한 향으로 약간 트렌드가
1: 전체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애초에 향수 자체가 매니아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10명 중에 한두 명만 향수를 쓰거든요. 하긴. 그 한두 명을 또 10명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또 세네 명 정도가 진취적으로 바뀌고 있다.
0: 아.
1: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Okay.
1: 네.
0: Okay. So the world of perfume, it's for like maniacs. They have people who are really into perfumes. And around you, not everyone uses perfumes, right? Only one or two. And even within that one or two, a few are becoming more expressive when it comes to fragrances. All right. Well, 네. really moving on to ingredients now.
1: 네.
0: What kinds of ingredients are typically used to make perfume?
1: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천연 향료, 내추럴, 오. 정말 자연에서 온 친구도 있고
0: 네.
1: 반면에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아. 이제 케미컬 이렇게 두 축으로 쓰고 있다.
0: 아.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네. So you can categorize it into two big categories. Natural ingredients and you would say raw like chemical ingredients or materials would be the typical ingredients used to make a perfume. Okay, then if a perfume smells like, I guess, lemon, it could contain real lemon if it's natural ingredient, right?
1: 정확하게는 네. 레몬이 들어갔다가 네. 아니라 레몬 껍질이 들어갔다.
0: 아.
1: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재료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0: 네네.
1: 천연 재료는 각 원물마다 향기가 많은 곳에 추출을 해요. 네.
0: 아, okay, so when it comes to lemon, you don't actually use the liquid from the lemon, but you extract it from the skin of the lemon. And you would get natural ingredients for fragrances in parts that have a lot of smell.
1: 그래가지고 이제 꽃 같은 경우는 꽃잎이나 네. 뭐 줄기 네. 뭐 이런 거고 허브 같은 경우는 뿌리, 나무도 이제 껍질 아니면 심재라 그래서 나무 안에 부드러운 하트우드가 있어요.
0: 아.
1: 거기서 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0: 네. And depending on the natural ingredients for flowers, for example, you would get it from the petals or the stem. And for trees, not only the bark, but also the heartwood, like the soft side within the tree branch is what they use to extract the smell. Oh, okay. So those are natural ingredients,
1: 네.
0: I guess. All right. Then beyond familiar scents like flowers and fruits, can you recreate, I guess, unusual smells like the rain or even fried chicken?
1: Fried chicken.
0: Yeah.
1: Interesting. We can do that.
0: Okay.
1: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쉽습니다.
0: Oh, it's
1: 어렵게
0: easier.
1: 생각한, 왜냐하면 oh. 향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뇌가 해요.
0: 아.
1: 네, 그중에서도 네. 편도체, 해마가 해요. 편도체는 감정,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데요. 네.
0: Alright, so the brain is in charge of the sense of smell, right? The amygdala is in charge of feelings and the hippocampus is in charge of memory. And those two parts are activated when you smell something.
1: 그래서 그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네. 이 향을 맡고 이게 치킨 향입니까?
0: 네.
1: 이걸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프라이 치킨 향이야 했을 때
0: 정말 주관적이네요.
1: 정말 주관적이.
0: 사바사.
1: 뭐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죠. 네. 네. 향수는 절대적인 주관주의 안에서 움직이니까. 네.
0: Okay. So it really depends on the person's memory and their feelings. So there's no one right answer for a certain scent. Even though you created a scent thinking, oh, this is fried chicken, if you make the other person try and smell it and they say, oh, it's not quite fried chicken, then it is not fried chicken. You know, so there's no one objective answer when it comes to smells and scents, and it's always quite subjective depending on the person. 그렇네.
1: 뭐 또 하나만
0: 네,
1: 얘기하면은
0: 네, 말씀해 주세요. 네.
1: 우리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0: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기억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적인 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네. 무화과, 피그가 네.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천연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인류 역사상 만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사람들에게 학습시킨 거예요. 기억과 감정을 이건 무화과야 라고 무화과도 그렇고 수박, 청포도 되게 많습니다.
2: Okay, so for example, fig, it doesn't have any natural ingredient. You can't get like natural materials from that. It's made artificially. And we only teach people saying that, you know what, this is the smell of fig. But it was never created in history before. And many other ingredients are just like that. And now I think about it, when some products, when they say it's like fig, then I'm like, was this the smell of fig? 뭔가 무화과의 향이라고 하는 제품을 쓸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아는 무화과가 맞나 싶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게 무화과인가 보다 제품에 쓰이면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예, 학습됐네요. 저도.
0: 그래서 피그가 브랜드마다 다르다.
2: 예, 그러니까요.
0: 뭐 딥티크의 필로시코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네. 피코디 아마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 크런처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고로 내가 원하는 무화과 있어요? 그럼 거기 브랜드 가시라.
2: 아, 내가 원하는 네. 향을 만드는 브랜드로.
0: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뮤트 프루티라고 그래요. 소리 없는 과일이다.
2: Mute fruit. Oh, okay. And we call like fig mute fruit. And fig can be expressed, the smell of it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brand. So if you prefer a certain scent, then you would go find that brand, you know. So it's quite subjective, and that's how it works, the world of scents for some fruits, like fig, which are called mute fruits.
0: Yes.
2: Oh, okay. All right, interesting. Now, for someone who knows little, could you introduce the main, I guess, fragrance families and what makes each one different?
0: 계열, 네. 특징 이런 거 말씀해 네, 네, 네. 주신 건데, 사실 요거는 네. 요즘 AI가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체감상 한국에서는 네. 이제 좀 중학생들도 이제는 알려면 알 수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네. 조금 더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리자면
2: 좋습니다. So these days you can actually ask this to AI and they would tell you quite a very detailed manner, and even like middle school students know this much information. So Benson is going to tell us something a little more realistic and some better information for us.
0: 온라인으로 향수를 사지 마라. 아~ 온라인으로 향수를 사는 거는 네. 재구매일 때만.
2: 재구입. 네. 처음부터는 사지 마라. 네네네.
0: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쵸. 제일 중요해요. Unvisual. 네네. 이기 때문에.
2: Invisible.
0: Invisible. 이렇게 해서 꼭 내가 가서 맡아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 때는 재구매.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하다가 써봤는데 냄새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0: 그거는 이제 루트 넘버라 그래서 네. 와인처럼 제작 연도에 따라서 포뮬러가 좀 변경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또 다시 가서 맡아봐야 됩니다.
2: 아. 네. Okay, so don't buy perfume online is what he said. Only if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buy and you're buying it for the second time, you can buy it online. But other than that, don't buy a perfume for the first time online because you can't see it, right? You have to smell it and feel it for yourself in person. So do that. And if you did buy it again, but the smell seemed to have changed, then that's when you have to go in person again and check because just like wine, depending on the year of when the fragrance or the perfume was created, the smell could change. They have their root number, so it could change depending on when they were made. So be mindful of that as well. All right, some good tips and information yeah. there. Yeah.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Well,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mells in the world, right, Vincent? How many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do you actually work with yourself?
0: Depends on client choice. 오. 클라이언트가 컨펌을 내리면 더 이상 안 맡아도 돼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원큐에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만약에 네. 아니다 계속 no 이러면
2: 더 많이
0: 맡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 2, 3회 정도 이제 포뮬러를 변경하면 네. 대부분 다 오케이를 하시죠.
2: Ah, okay. So it really depends on the client. Like he said, if they say okay, then you don't have to work with any more fragrances. We call it formula, not recipe, for the mix of scents that you use for a perfume. And if the client says, oh, I like this formula, then that's it. You don't have to use any other different fragrances for that. Okay, the world of fragrances, it is quite new and interesting. But we'll continue the story after a quick music break. Let's take a listen to our second song. Here is Perfume by NCT's 조재정.

0: That was Perfume by NCT 조재정. Now, before we continue, here's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the radio. If you're a domestic or foreign listener residing in Korea, please join our online survey and let us know your ideas. Now, you can participate through our website, arirangradio.com, by clicking the banner on the left side, and the Arirang Radio app is also available. If you're on Jeju-do Island, you can possibly meet our researcher on the street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ll right, let's go back to All About. And today we're joined by perfumer Vincent. All right, so Vincent, I see you've brought some things for our crunchers right here. I'm really excited. I guess we'll be able to smell them. But what are we going to try with them?
1: Oh, of course. Yeah. 설명을 좀 드리면.
0: 네.
1: 이거는 시향지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우리가 향을 찍어야 되니까.
0: 네. So this is the scent paper.
1: Scent paper and this is chemical.
0: Oh.
1: Not a natural.
0: Okay, raw material.
1: Raw material. Yeah, raw material. 그리고 this one, this guy's is
0: natural.
1: Natural.
0: Oh, okay.
1: Very expensive.
0: Very expensive.
1: Very expensive.
0: Oh my gosh.
1: This one?
0: Uh-huh.
1: 한 방울에 12,000원.
0: Okay. So the one over here, like one droplet costs 12,000 won, Korean won, this
1: for,
0: one.
1: For cruncher를 위해서.
0: For our crunchers, for, you brought it. Wow.
1: Sacrifice.
0: Sacrifice. It's a huge sacrifice, guys. One drop, 12,000 won.
1: Yes, yes, yes.
0: Oh my gosh. All right, so we're going to be able to smell some of these things that he brought.
1: Mm-hmm.
0: All right, so Vincent, when we visit a perfume store, we usually spray fragrances like on these paper, like you mentioned,
1: 네.
0: right? These little strips of paper. Mm-hmm. Is there a proper way to, I guess, smell and test perfume? Proper way?
1: 제대로 시향하는?
0: 네.
1: 아, 그러니까 일단, first of all,
0: 네.
1: the very important thing is 컨디션입니다.
0: Your condition?
1: 내 컨디션.
0: 아.
1: 여러분의 컨디션.
0: 네, 네.
1: 잠을 못 자거나
0: 네.
1: 몸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네. 비염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뭐 장클로드 옐레나가 향을 만들어도
0: 네.
1: LMS 조향사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분이 만들어도 별로다.
0: 아.
1: 첫 번째는 나 컨디션.
0: 아. 네. So the first and foremost, your condition, your body condition is the most important. You have to be in a healthy state. If you're sleep deprived or if you can't smell, if you have any like losses in terms of condition, then it's not a good timing to smell different scents. So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1: 맞습니다. 그 다음이 the next step is 오랫동안 시향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텀을 두고 시향하는 게 중요해요.
0: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게 한 향을
1: 그렇죠.
0: 오랫동안요?
1: 최소한 그래도 30초?
0: 오.
1: 그래도 음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의 향 제품에는 하나의 향만 있지 않아요.
0: 아. Okay, so when you're smelling one type of scent, take your time, at least 30 seconds, and really try to soak it in, take it in, and that's how you test the smell.
1: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나 이거 시향지 주세요. 혹은 내 몸에 뿌려 주세요 하잖아요.
0: 네.
1: 그거는 이제 3 hour.
0: What?
1: 네.
0: 그래요?
1: 엄청 오래. 잔향까지.
0: 그럼 한 바퀴 돌고 딴 데 갔다가
1: 그렇죠,
0: 와야겠네요.
1: 그렇죠.
0: And if you like it on the strip of paper, tell them to spray it on you, okay? And test it for 3 hours at least. So leave the store, come back after 3 hours and see if you still like that smell that's remaining on you.
1: And at least 네. 최소가 3 hours. Yes.
0: At least 3 hours.
1: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말 하고 싶은데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향수를 향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네.
1: 그게 아니에요. 향수는 정확하게 네. 말하면 향을 머금은 시간을 사는 거지 향을
0: 우와,
1: 사는
0: 멋있다.
1: 게 아니에요. 그런데
0: 네.
1: 한국 사람들은
0: 네. 네, 네, 네.
1: 향수를 향을 산다 생각해서
0: 아~
1: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향수를 사요. 우리는 효율의 민족이니까 빨리빨리
0: 그쵸,
1: 해야 돼.
0: 그렇죠. 빨리빨리. 아 이거 괜찮다. 사.
1: 그렇죠. 근데 이 향수의 시간은 3시간이고
0: 네.
1: 뭐 이 향수는 30분일 수가 이런데 이 개념을 좀 바꾸면 향수사는데 도움이 된다.
0: 아, 오케이.
1: 향수를 살 때는 향도 체크해야 네. 되지만 시간도 체크해야 된다.
0: So we often forget, especially Koreans, because we are the 빨리빨리, quickly, quickly culture people, right?
1: 빨리빨리라고 해도
0: 아실 거예요. I'm sure you know.
1: Okay, okay.
0: But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when you buy a perfume. It's all about the time as well. You're not buying the smell or the fragrance, but you're buying the time that is mixed with that particular sc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est it for at least 3 hours. And so we have to sort of change the perception that we have have towards perfumes.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but it's also about the time as well, the lingering time. All right. Yeah. Okay. Well, you know what? Then let's try smelling some of the fragrances 네, 네, 네, 네. here. What is the first fragrance that you're going to make me smell using the method you just taught us? 첫 번째.
1: 수선화부터 해볼까요?
0: 오, 좋습니다. Okay, we're going to test. It's not natural. Okay. It's a type of flower. 수선화. Mute flower. Oh, okay. All right, this is not natural fragrance, but he just dipped it into that extract with this strip of paper, and I'm going to try and smell it. Do I just smell it like this?
1: Yeah.
0: Can I shake it? No shake?
1: Like this.
0: Okay, okay. Not too much. Okay. Just move it a little bit. Ah, okay, okay. And hold it at the very edge of the strip of paper, and don't shake it too much. Maybe just... Mmm.
1: It's good. Very soft.
0: It's very soft and soapy and shampoo-like.
1: Yes.
0: Yeah.
1: 샴푸에도 이 케미컬이 들어갑니다.
0: 그죠?
1: 일부 제품에서 많이 씁니다.
0: 어, 제 샴푸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예민하신데요?
0: 아, 그래요? Oh, yeah. It smells like shampoo. Like he said, it's often used in different shampoo products. I can smell. It's very soapy. All right. Well,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is scent then? 네. 이 향의 특징이 그럼 뭐죠? 저는 이제 아, 그대로예요?
1: 비누 같고 머스키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
0: 아, 네네네. okay. So what I said was correct. It's quite soapy. It's musky, and you can often smell it in shampoo products. That w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mute flower.
1: 네.
0: Okay. And shall we try the next one?
1: 이제 비싼 거. 아까 okay. 말했던.
0: This is the expensive
1: this one.
0: This
1: one is. Expensive.
0: 네, so one droplet
1: 네네네.
0: is 12,000 won. Okay. Is this a natural, material? Okay. Natural. I'm going to smell it. Oh. It smells like wood.
1: 나무.
0: 네. 풀내 같은
1: 맞아요,
0: 게 나네요. Like some sort of plant.
1: 아, 근데 진짜 예민하시긴 한 것 같아요.
0: 뭐.
1: 왜냐면 네.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앱솔루트라는 게 있어요.
0: 아, 네.
1: 향료는 이제 오일도 있고 앱솔루트도 있는데 네. 앱솔루트는 째로 녹여 버려요.
0: 아.
1: 얘가 자스민 만들 때 막 네. 이제 뭐 꽃의 뿌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나무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어요.
0: 아, 뿌리 같은 게 같이.
1: 근데 그거를 캐치한다? 그건 좀 괜찮다.
0: 오, 자스민이었군요, 근데.
1: 자스민입니다. 네.
0: So this is an absolute extract of jasmine. And I smelled some woody smell in it because the root of the jasmine flower could have gotten into it when you when they were making this absolute extract.
1: 자스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0: 아,
1: 향수라든가
0: 네.
1: 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샴푸도 들어가고 네. 핸드워시, 핸드크림
0: 그렇게
1: 정말
0: 핸드워시.
1: 많이 씁니다. 네네네.
0: 핸드워시 많이
1: 근데 이 앱솔루트는 못 씁니다.
0: 그러겠네요.
1: 저가
0: 비싸서.
1: 네네네네.
0: Alright, you can use the scent of jasmine in different products, hand washes, shampoos, whatnot, and we use it a lot here in Korea too, but not this particular extract because it's expensive. 네. Like he said, one droplet is 12,000 Korean won.
1: 네.
0: Alright, so that was the second one.
1: 이제 마지막인데.
0: And the third one.
1: 네. 네 제가 퀘스천을 하나 딱 드리면
0: okay.
1: 요거 맞고서 네.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한번
0: 어떤 장소요?
1: 네, 장소를 한번 말씀.
0: Okay, so after smelling this, Vincent asked me. Which location comes up to mind? What place? Okay, I'm going to smell the third one. Oh,
1: it's okay. It's
0: 초콜릿
1: okay.
0: 향 아니에요?
1: 초콜릿?
0: 네.
1: Oh, interesting. This is not a chocolate. This is clove.
0: 술 냄새도 나요.
1: 이거를 클로브라 그래요.
0: 클로브요?
1: 정향나무의 꽃봉오리 향인데
0: 아.
1: 제가 왜 장소를 물어봤냐면 네. 이거를 맡고서 치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왜냐면 옛날에 치과 약재에 들어갔던 향입니다.
0: 신기하다. 저는 치과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네. 치과 냄새.
0: 초콜릿. 네.
1: 초콜릿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그런 맛이 나는지
0: 술 들어간
1: 궁금한데.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Anyway, so 네. he actually expected me to say the dental hospital because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use this smell in one of their products. And many old people, like older generations, when they smell this, they would b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1: 그래서 아까 프루스트 페노멘은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생 이제 초반 분들은 치과 가면 요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가 들어간 걸 싫어해요.
0: 그러게요.
1: 그 공포감, 치과 이 향이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네.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제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네.
0: Okay. And these are used for like medicine, medicinal products. And so people with that memory, that Proust phenomenon, right? When you are reminded of some places, situations through scent, the people who smell this ar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so they don't quite like it. Because, yeah, who likes a dental hospital?
1: 맞아요. 그래서 소량만 넣습니다.
0: 어쨌거나 그렇게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1: 썩 좋죠. 이게 스파이시한 친구인데 네. 여러 이 클로버 같은 스파이시한 친구는 소량만 넣어서 네,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네.
0: So it's quite spicy as well. And if you want to use this, you have to use only a little bit of it, not too much, not too pleasant.
1: 이런 fact. 뉘앙스 차이가 향수의 고급성을 살립니다.
0: 약간 남는 그
1: 조향은 한 방울 싸움이거든요. 이 한 방울 이 향수가 상품이냐 네. 하품이냐가 정해집니다.
0: So when it comes to perfumes and fragrances, it depends on just one droplet. So with this clove as well, you have to only add one little drop, and that would make a perfume expensive or cheap. So it's all about that one drop. Droplet.
1: 네.
0: Oh, okay. So we did try and smell three of these different smells. I like the first one and the second one. The third one, it wasn't too.
1: Okay.
0: Yeah. I mean, it wasn't my type. But then I guess if you add a little bit of it to something else, then it could make it smell a little more expensive.

0: But perfume can smell different when you first spray it and later on as time goes by. You said time is really important too, right?
1: Right.
0: Why is it that, like that?
1: 왜 시간이
0: 네, 흐름에 향이 변하냐. 좀 변하는 느낌.
1: 탑미들 베이스는 아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탑은 첫향, 미들은 중간향, 베이스는 끝향입니다.
0: 네, 네. 네. So there are layers to perfumes and the top layer is the smell that you would smell first. And those layers when they go away after time, then only the bottom layer would be left.
1: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사람마다 이렇게 캐릭터도 다르고 하잖아요. 성격 네. 다르고 이런 네. 것처럼 향료도 네. 시간이 달라요. 아. 얘네들이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돼 있어요. CHO가 네, 네. 뭐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엄청 네. 복잡해. 뭐 증기압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 네, 네. 오래 가냐가 과학적인 그런 게 많아서
0: 아. 어쨌건 화학적인
1: 그렇죠. 케미컬적인 네. 네. 그런
0: Alright. 이유로. So there is all this chemistry involved behind perfumes, and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smell different as time goes by. And it's all about the carbon, hydrogen, oxygen involved in these different ingredients of a perfume as well. And so, yeah, all the chemistry and science behind it.
1: 그래서 향을 오래 맡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탑은 30분이면 끝나요.
0: 네.
1: 미드는 한 3시간,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길게는 2주도 가요.
0: 아, 진짜요?
1: 뭐 모든 머스크는 원래 사실 2주 가요. 우리가 아. 그걸 적응할 뿐.
0: 아.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탑만 시향하고
0: 맞아요.
1: 그냥 빨리 그냥 30분만 딱 맡고 끝내니까 이후에 집 가면 향이 변했다. 향이 변질됐다.
0: 이 향이 아닌데 이렇게
1: CS를
0: 하는
1: 괴롭히는 거죠.
0: 거죠.
1: 근데 아. 이제 원래 하나의 향수는 세 가지 파트예요.
0: 오케이.
1: 네, 향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0: 네네.
1: 거죠. 네.
0: So like he said, perfumes always have three parts, the top, middle, and base. And Koreans, like he said again, they only think about the top smell. And so they make choices, decisions of buying a perfume right away. But you have to take time to take a smell to really sense the middle and the base notes as well. And sometimes the base notes, they last for even 2 weeks. The top only disappears after 30 minutes, which is why you have to take time when you choose a perfume.
1: All 맞습니다.
0: Right. 네. Oh, 네. Well, even when two people wear the exact same perfume, two people, it might last all day on one person, but fade quickly on the other. Why is that? 같은 향수를
1: 네, 네, 네, 네. 네. 차이가 왜 나요?
0: 네, 사람마다 또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1: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네, 네. There are a lot of reasons.
1: 네. 체온도 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체온이 높아요.
0: 네.
1: 그러니까 향수가 빨리 사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빨라져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So first of all, body temperature. So for men, on average, their body temperature is higher than women. So the perfume, the scent will disappear more quickly than when it's applied on women.
1: 그리고 옷에 뿌리냐, 피부에 뿌리냐 이것도 또 달라요. 피부에 뿌리면 아까 말했던 그 체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지속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옷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크런처 분들이
0: 네.
1: 내가 이제 겨울에 외투를 입어요. 외투에 향수 뿌려요. 그다음 네. 옷에 걸어놓은 거예요.
0: 네, 네.
1: 그 거기 거는 것에
0: 네.
1: 3일 동안가.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향수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래서 다. 네.
0: And so it also depends on where you apply it too. If you apply it on your skin because of body temperature, it could disappear more quickly. But if you apply it on your clothes, fabric, cotton, whatnot, then it could last longer. And I'm sure some of you crunchers have experienced it yourself too. Like in winter, if you spray perfume on your winter coat and hang it on the hanger, it might last for like 3 days or even longer.
1: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손목, 손등에 뿌리니까 지속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들이 손목과 손등에 향수를 뿌려요. 그게
0: 맞아요.
1: 제스처 많아서 그래요. 제스처 많으면 향이 잘 퍼진다고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가요.
0: 네.
1: 보통 아마 8번 갈 거예요, 하루에. 손 닦잖아요.
0: 네. 아, 그럼요.
1: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를 뿌리는 포인트, 그 부위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요 정도? 네.
0: And it also depends on which part of the body you spray it. Often people would think you spray it on your wrist, right? Or behind your neck. That's because you move that a lot, those parts, and you believe that the scent will, I guess it will smell better because you moved a lot, but every day you would wash your hands and that would clear away the perfume that you have applied on the wrist as well. So depending on which body part you sprayed it on, that also determines how long a perfume smell lasts on a person. All
1: 네,
0: right.
1: 맞습니다.
0: Oh, interesting.
1: 네.
0: Well, now that we've tried, I guess, all three of these fragrances 네. earlier, I would say my favorite was
1: expensive one?
0: The middle one.
1: The
0: expensive one.
1: Okay.
0: Expensive one, jasmine. To be honest, I like the first one too, but I think that's like just the first sort of top, I guess, note. But the second one, the most expensive one, I really liked it because I think it has a deeper sort of smell. Deeper? Like
1: deeper?
0: Deep. It's like 뭔가 deep.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All right. Well, could you tell, I guess, anything about my fragrance preferences just from that one choice?
1: 조금 더 맞긴 해야죠.
0: 그죠.
1: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0: 네.
1: 삼겹살에서 떠오르면 좋습니다.
0: Oh, okay. You have to smell a little more, and 네. the example would 네. be 삼겹살.
1: 삼겹살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뭐 쌈장에 찍어 먹 네. 여러 소스가 있잖아요. 네, 참기름 네.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쌈장 찍어 먹는 사람은 삼겹살 항상 그거 먹어요.
0: 네.
1: 참기름에 절대 안 찍어 먹어.
0: 아 맞아요.
1: 그러면 삼겹살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자스민이랑
0: 네.
1: 다른 걸 어떤 거 성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클로버를 섞으면
0: 아 그렇겠네요. 네.
1: 네. 그래서 많이 맡아봐야 된다. 여러 조합들을. 네.
0: All right. So you can't tell your preference just by smelling these three. You have to smell it multiple times. Also smell it when it's mixed with something else. Although I like that most expensive smell, the jasmine absolute. If they mix it with the clove, the third one that I smelled, then it could smell differ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ry and sense all these different mixes and combinations before you get to know your preference.
1: 네.
0: All right. Interesting. Well, how do all these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actually come together then to become a perfume?
1: 일단 클라이언트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0: 아.
1: 내가 만약 회사 소속이라면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독립 조향사라
0: 아, 네.
1: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반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 네. So if you're a company, you have to listen to your client, what they ask for. But because Vincent, he is an individual perfumer, then he sort of goes with his own sort of style.
1: 그래서 그 다음에는 취지대로
0: 네.
1: 향료를 고른 다음에 블렌딩하고 법규를 확인합니다. 국가마다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게
0: 네.
1: 멕시코에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0: 그렇겠네요.
1: 네.
0: And you have to check the regulations as well. In Korea, it might not work, but in Latin America, it might work. Things like that. So depending on the country, they have different rules and regulations. So you have to check that while making different using fragrances to make different perfumes.
1: 네.
0: All right. You know what? I want to talk so much more about scents. 더 많은 얘기를
1: 네네네네.
0: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1: 그러니까요.
0: 다 되어서 It's already
1: 네네.
0: time to wrap up, guys.
1: 네네.
0: All right. So I got to, I guess, explore the different scents. And I think I can describe them a little better, you know, after learning it from you.
1: 네.
0: 이제 배운 덕분에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향을 말할 수 있지 않게
1: 있고.
0: 된다
1: 네,
0: 싶긴 한데. All right. Well, how was our time?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1: 사실 생방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0: 그쵸.
1: 또 너무 잘해주셔서 진행을 너무
0: 아닙니다.
1: 잘해주셔서 제가 긴장을 전혀 안 하고 편하게 팔을 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0: 다행이네요.
1: 다음에는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게 좀 통역을 좀 안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2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부.
1: 그때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늘도 충분히 잘해주셨고 너무
1: 그쵸.
0: 즐거웠어요.
1: 네네네.
0: All right. So he enjoyed it a lot. Next time he will learn better English and he would do it, say everything in English so that I don't have to interpret. But anyhow, it was a great time with us today. And he would do better next time. We do have next week waiting for us, so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nd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꽃향기, The Scent of Flower by 최진혁.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1: Yeah.
0: All right, keep crunching.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we have the beautiful and the talented Diva X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We are Diva X. 안녕하세요. Diva X입니다.
0: 자,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Diva X의 리더, 핫걸 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Diva X의 메인 보컬 유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센터 소은입니다.
4: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히든 카드 채원입니다.
5: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만내 리너입니다.
0: So we have these beautiful ladies in the studio. They just introduced themselves, but we do get a chance to have them introduce themselves just a little bit more.
6: 우리 본격적인 인터뷰가 들어가기 전에요.
1: 네.
6: 게임 아닌 게임이 하나 준비돼 있어요.
2: 좋아요.
6: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일단 인사를 지금 우리 멤버분들이 이렇게 좀 랜덤으로 하셨잖아요.
1: 네.
6: 그래서 우리 채원 씨부터 할 건데.
1: 어머.
6: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네. 원래 목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전원이
2: 어머.
6: 뭔가를 인사를 하는 거였는데
2: 네, 네. 어머.
6: 이게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오면서 네. 의리 게임으로 바꿔버렸어요.
2: 와.
6: 그래서 선택지예요. 우리 멤버분들이
1: 네.
6: 첫 번째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최대한 우리가
2: 빠르게.
6: 이제 빠르게, 빠르게 다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1: 네.
6: 나 혼자 주인공 할래
2: 어머,
6: 혼자 다 할 것인가 약간
1: 의리 게임이네요.
6: 의리 게임으로 가도 돼요.
2: 좋아요.
6: 그래서 선택지인데
1: 네.
6: 20초 드릴 거고요.
2: 오, 진짜 짧다.
1: 짧다.
6: 짧아요. 짧다. 20초 드릴 건데 방금 엄청 상큼하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1: 네,
6: 어떤
1: 맞아요.
6: 포지션을 하고 했었는데
1: 네.
6: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인사. 예를 들자면 오늘의 TMI도 괜찮고요.
1: 네.
6: 이번 신곡 뮤비에 몇 분 몇 초에 제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1: 네.
6: 지난주 뮤뱅 제 의상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이런 것도 괜찮고
1: 네.
6: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좀 독특하게.
1: 독특하게.
6: 좀 아직까지 한 번 보여준 적이 없는 거.
1: 네.
6: 그걸 하시면 돼요.
1: 네.
6: Okay, so Cheon's gonna start. So the group has 20 seconds. Either it's gonna go through the entire group or they're gonna play a loyalty game. It is completely up to them. They can introduce themselves, but it has to be very different than what they've done before. They can say how beautiful they are in the music video. I don't care. It just, they have to be something different. So, Cheon's gonna start and it's gonna go this way. Is everybody ready? 준비됐어요?
1: 네.
6: 네. 2초예요.
1: 네. 네.
6: 카운터 스타트!
7: 핫걸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2: 안녕하세요. 디바엑스의 유리입니다. 메인보컬이고요. 저희 오우씨라는 거 곡으로 컴백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1: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하연입니다. 디바엑스 하연 많이 검색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3: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의 도입부 소은이 개 맞습니다. 빨간 머리 소은입니다.
5: 만내 리너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오!
6: goodness, the girls did it perfectly. They were able to finish it in 20 seconds. Great timing.
4: Yes.
6: Okay, so Taylor says,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her. Of course, Yuri was able to reintroduce herself and don't forget to show her love as well. Hyun was saying, don't forget to search her name a lot in the search engine. Just show a lot of love to for our fabulous woman. She says that, yeah, she's saying the part that she is in charge of. And she's like, yeah, that's me. So don't forget to show some love to me. And then Dino is also able to say that she loves everybody as well. So perfect 20 seconds. Now we need to get to know the girls just a little bit more. 자, K-pop에는 오시게 되면 우리 키워드 토크라고 있는데요. Out of control, Diva X file, 그리고 사용 설명서, user manual. 이 세 가지로 이번 주 준비를 했는데 I want 우리 리노 씨.
5: 네.
6: 우리 뭐부터 할까요? 어떤 키워드 하실래요? 뭐부터 할까요?
1: 키워드
6: 톡! 뭐부터 할래요?
5: 역시 이번에 컴백곡 Out of Control?
6: 자, 여기서 우리 리노 씨 이번에 Out of Control 곡 소개 한 적 있어요?
5: 아직 없어요.
6: 그러면 지금 하면 되겠네? 자, 완벽할 리노 필요는 없고요. 우리 리노 씨만의 이번 Out of Control은 어떤 곡인지 본인이 그냥 생각한 대로 하셔도 되고 나만의 좀 약간 준비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자, Out of Control 어떤 곡인가요?
5: 사실 제가 Out of Control을 들으면서 그 즐거운 하거나

0: 네. 저는 사실 출근할 때 그 자주 듣는 곡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는 하면서나 뭔가 너무 혼자 시간을 많이 차분하게 뭔가 즐기고 싶을 때 저는 아르브 건조를 항상
1: Look at that. So yeah, she says that it's the perfect song for her personally to be like a trugan song. So like on the way to work track, and also a song to listen to on like a driver, kind of when you want to be by yourself, but like be able to feel a little bit more elevated and just a little bit more happier. She loves to listen to this song. So definitely the best way to do that.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comeback as well. 자, 이번 컴백을 보니까
2: 네.
1: 옷 스타일이 좀 다양해요. 좀 귀엽고 좀 맞아요. 발랄한 네, 의상도 네. 있고 네. 좀 우리 가을 여신의 맞아요. 느낌도 네. 있는데 이 취향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자, 그렇다면 좀 발랄한 게 난 좀 더 좋다.
0: 아무도
1: 우리 다 가을 여신을 하고 싶구나. 자, 가을 네. 여신이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 그 네. 퍼스널 컬러리 좀 약간 가을에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3: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 저도 웜톤이요.
1: 웜톤이요.
5: 저는 쿨톤이긴 한데 오늘 이번만큼은 가을 여신으로
1: 가고 싶네요. Okay, so I was looking at their comeback stages and just overall the music video and whatnot. We have like two different concepts that are kind of majorly different. We got our cutesy concept with a little bit more pastels, and then we have our autumn goddess styles. And I was asking the girls, you know, like which one they lean towards, and it's unanimous that they love the autumn goddess vibes going on. And even though that a lot of members feel that it's like it's a personal color, it's not just a personal color ordeal. It's also just like the style and everything with that. 자, 그렇다면 우리 의상을 자유로 한 무대만이라도
3: 네.
1: 할 수 있다면
3: 네.
1: Out of Control은 어떤 의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5: 또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1: 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유가 된다는 건 이것도 자유가 된다는
5: 거예요.
0: 와우.
5: 네. 좋은데요?
1: 그러니까 액세서리, 뭐 머리 색깔, 뭐 손톱 이런 것까지 다.
5: 너무 좋아.
3: 근데 저는 이제 곧 할로윈데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각자한테 어울리는 캐릭터를 약간 분장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3: 대표님
1: 좋을 것 같아요. Okay, 네. So I was saying that if they had the freedom, and I'm talking about financial freedom as well, to do whatever they wanted to do, if with Out of Control, what would they want to do? And they're like, oh, well, I was saying that Halloween's coming up. And so, like, if they got a chance to dress up in, like, certain characters that fit the members and then, like, be able to do a stage of Out of Control, she feel that it would be, like, a really cool thing. I was like, where's Tepinim? And she's actually standing right outside. So it's like, I hope she's taking notes so that we can actually see this as well.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 그 K-POP인 청취자분들이랑 며칠 전에 좀 옛날에 우리 가수 선배님들이 이런 무대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3: 뭐
1: 안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좀 그립다고 마침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신 걸 보니까 올해는 해야 되겠는데요.
5: 그러니까
3: 네. 저는 당장 근데 해야겠어. 당장 해야 될 거. 저도 사실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났거든요. 너무 좋은
1: 아이디어. 이거는 이거는 바로 좀 이렇게 뭐 안무 라인, 연습이라도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So yeah, I was saying that this is like totally off topic, but like just our K-pop and listeners and I were talking about how we miss like our senior artists like from the years past when they were posting like Halloween themed videos and like dance practice videos and stuff like that. So yeah, I think that we definitely need to do this because we're on the same wavelength here. So there's a thing about Korean music videos. If it is beautiful, then there's probably a backstory behind it, and their music video is beautiful, so we need to talk about it. 뮤비가 너무 예뻐요.
3: 와, 감사합니다.
1: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점은 너무 예쁜 뮤비는 항상 고생이 같이 오더라고요.
5: 맞아요.
1: 그래서 그렇게 예쁜 그림과의 그렇게 예쁜 야외 촬영을 많이 했었다면 우리 멤버분들의 정말 피땀 눈물이 네. 같이 섞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뭐뭐 있을까요?
3: 비하인드 말해주세요.
5: 진짜 너무 많은 그 거. 저희가 엄청 더운 데서 촬영을 야외에서 맞아요. 항상 너무 맞아. 많이 했었어가지고
1: 그렇죠.
5: 촬영을 그렇게 하다가 네. 저희가 카페를 갔는데 네. 밀크쉐이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입 딱 하는 순간
3: 생명수.
5: 그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와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1: 생명수였습니다. 정말 우리 네. 팬들이 봤을 때 뮤비에서 보는 그 와 느낌을
5: 맞아요.
1: 우리 멤버들이 그 밀크쉐이크에서 받았구나.
5: 맞아요.
1: Okay, so the ladies were shooting, of course, on one of the hottest days ever because that just so happens to be everybody's rule when it comes to shooting a music video. And they said that they actually got a chance to do a cafe scene,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y ordered milkshakes. And as soon as the members took a sip of the milkshakes, they were just like, oh, and they were in heaven. I was like, oh, so what we feel when we watch the music video is what they felt when they were having that milkshake. Was there a part that maybe we didn't get a chance to see in the music video that was actually something you guys were going through? 사실 신들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뮤비를 매 장면이 다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사실 그 장면들 중에서
3: 네.
1: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3: 그렇죠. 맞아요.
1: 멤버분들 중에서 좀 우리 뮤비에 실리진 않았지만 진짜 많이 찍었던 신이 하나 있어요 하는 게 있었을까요?
3: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 신.
1: 운동장 신. 네.
3: 댄서분들과
1: 네, 그 뛰는 거.
3: 네, 그 개성 있는 댄서분들과 함께 했는데 같이 군무를 마쳤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살짝 아쉬웠어요.
1: 그날 엄청 조금. 엄청 많이 찍었는데.
3: 네, 맞아요.
5: 많이 찍었어요.
3: 진짜 이뻤어요, 그리고.
5: 맞아요.
1: 그러면 감독님이 그것만 따로 편집해서 내보낼 거예요.
5: 그런가 봐요.
1: Okay, so they said that there is a scene that they do in the field where they were with their dancers and they were doing a lot of dance. And it came out this much in the music video. And so even though they spent like a lot of time shooting it. And so I was like, well, maybe the music video director is going to be super smart and then release just that as a separate edit. So hopefully, yeah, I hope that that could actually happen as well. There's a listener question that came in that we grouped with this keyword. And it is, who is the member that is the most different on and off stage?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멤버분들 중에서 무대 위랑 무대 밖이 가장 다른 멤버예요. 자나 둘 셋.
3: 리노.
5: 리노 같아요.
1: 자, 왜 리노예요?
3: 먼저.
2: 리노는 평소에 저희랑 멤버랑 같이 있으면 좀 제일 조용한 편이에요.
1: 오케이.
2: 저희 막 네 명 언니들이 막 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서 비디오가 쉬질 않거든요. 아, 저희가 진짜 다 시끄럽고 네네. 다 자기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리노는 제일 자기 할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거나 차에도 헤드셋 듣고 어느 순간 이렇게 차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스타일인데 무대에서 막 카리스마 있게 막 하니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1: 오케이. So it looks like that the rest of the members are pretty outgoing. They're also very talkative as well. Lino's the one that's kind of going to be sitting in the corner, kind of off in her own little world. Sometimes she'll be listening to her own music in the car, and then she'll find herself probably dozing off as well. So she's definitely one of the most quietest members, but she's very charismatic when she's on stage. So she definitely seems to be the most different on and off stage. Is there a routine that the members must stick to?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3: 네.
1: 멤버분들이 좀 이거만큼을 지키는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개인 루틴도 괜찮고 팀으로서 루틴도 괜찮아요.
3: 팀으로서 루틴?
6: 저희는 뭔가 밥을 먹어야지 조금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표정부터 조금 달라지긴
3: 맞아요.
6: 하거든요.
1: Okay.
6: 그래가지고
1: food. They need to eat before they do something. So 근데, food is definitely important.
3: 근데 국밥이에요.
5: 맞아요.
6: 쌀밥.
3: 맞아.
6: 쌀밥.
3: 쌀밥.
6: 그 뼈다귀에 있더라고요.
5: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샐러드 이런 거 말고
3: 샐러드
5: 저희는 국밥으로 네.
1: 국밥이 아주 그냥. Look at that. Okay. So, they're definitely more of a 국밥 ladies. They need to have their broth. They need to have any type of broth. So they're not. They're gonna be eating salads or anything. These are girl groups. No, they need rice. They are Korean through and through, and so they definitely need to go through that as well. Okay, that's really important. Okay, we need to jump into our next keyword, and I want 우리 유리 씨 다음 키워드 우리 뭐 할까요?
5: 디바이스 파일?
1: 오케이, 디바이스 파일. 자,
3: 디바이스 파일.
1: 멤버들 사이에서 네. 좀 네. 유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3: 당연히 있죠.
1: 뭐예요?
3: 저희가 유튜브에서 미는 게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6: 저요?
3: 둘, 셋. 디바이스 온라인!
1: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3: 네.
1: 우리 멤버분들 들어오기 전부터
5: 맞아요.
1: 모든 팬분들이 오라이 오라이 하고 있었구나.
3: 맞아요. 우리 디바나 오라이.
1: Okay, so that's what they're trying to push these days, the Orai. So the listeners, a lot of the fans were doing this in the chat earlier, and I was like, oh, that's nice, really cool. But yeah, they're definitely trying to push this these days, and so that's something that they are pushing for at the moment. So if you didn't know what it was, now you know. Is there a member that their first impression and their now impression is different? 자, 첫인상과 지금이 가장 많이 다른 멤버.
3: 첫인상과?
1: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말이 없어서
3: 네.
1: 어떡하지? 했었다가 지금은 말이 제일 많은 멤버일 수도 있고.
3: 저 제일 궁금한 게 리노. 리노 어땠어? 리노가 말이 제일 없었어가지고 리노가 느꼈을 때.
1: 궁금하다. 리노 씨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제일 네. 첫인상과 지금이랑 가장 다른 멤버.
2: 뜨끈뜨끈.
3: 뜨끈뜨끈.
0: 유리 언니입니다.
1: 어떻게요?
0: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너무 멋지고 쿨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뭔가 너무
1: 귀여워요.
0: 귀엽게 그리고, 그리고 너무 저를 많이 잘 챙겨주셔서.
1: She was so Yuri was really like she can really like girl crush type when she first met her, but she's like the cutest on me now. So she said that was kind of like the biggest difference as well. 자, 그룹 챗이 있잖아요.
3: 맞아요.
1: 이제 팀일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공유를 해야 되는 공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맞아요. 누가 제일 말이 많을까요?
5: 아, 이거 바로 말할 수 있어요.
1: 하나, 둘, 셋, 하연이. 어쩔 수 없군요.
3: 제가 먼저 이제 시동을 두릅니다. 맞아요.
1: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리더로서의 그런 막 뭐 이렇게 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인 건가요? 아니면 뭐 밥도 공유하는?
3: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2: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
3: 제 사적인 얘기를 이제 슬슬 얘들아 큰일 났어. 왜요? 내가 이랬는데 오늘 이랬어. 이러면서
1: 나 느끼지 않는데 나 너무 피곤해.
3: 맞아요.
1: 아파 뭐 이런
3: 맞아요.
2: 나 온몸이 아파 그러면 언니 저도요. 저희도 해요.
3: 얘들아 괜찮니? 점점점.
2: 아니요. 안 괜찮은데.
5: 그래도 점점 하연 언니 막 말하더라고요.
1: 그리고 점점 그냥 이제 하트 보내고.
3: 네, 맞아요.
1: 이모티콘만 보내고. So Haeyeon is the apparently she's like I'm the one that's the most talkative in the chat and the group chat. And I was like, okay, hold on. So is it because like you know you're the 언니, you know you're the leader or something like that? It's like you know just you know work stuff. And she's like. No, in personal stuff. Like, you know, she's like, you know, we went to bed so late yesterday. Like, I'm dying. Like, are you guys okay? And like, she just like, it's just a full conversation to a point where the members like start to wean out their conversations. And then it just becomes emoticons within the chat as well. Okay. Who is the best? This is a listener question. Who's the best at keeping secrets? 멤버들 중에서 비밀을 제일 잘 지키는 멤버 있어요?
3: 비밀을 잘 지키는?
1: 그러니까 절대 다시 입밖이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너무 잘 기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비밀 얘기를 해도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비밀이 지켜지는 멤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입이 무거운 멤버일 수도 있고
3: 비밀? 누굴까?
5: 그냥 저희끼리 다 비밀 하는 거 같은데
6: 저희끼리 된 적이 딱히
5: 뭐 그러니까
1: 팀 안에서 있는 비밀을 그냥 팀 안에서 끝나는군요.
3: 네, 맞아요.
1: Okay, so all the members are really good at keeping secrets because like anything within the group just kind of stays in the group. Oh, that's actually interesting. Okay, so we need to go into their manual, the user manual. 자, 우리 사용 설명서 이제 해볼 건데요.
3: 네.
1: 사실 요즘은 음악 방송을 하면 댄스 챌린지 말고는 친해질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좀 장시간의 녹화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대기실을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단
2: 맞아요.
1: 말이죠.
2: 맞아요.
1: 그렇다면 누구든 팬분들이든 아티스트든 누구든 디바엑스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왔어요.
3: 네.
1: 그럼 우린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좀 이런 공통점 얘기를 하면 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음악 얘기, 춤 얘기, 밈 얘기, 음식 얘기 뭐에 있어요?
5: 음식 같은데요?
3: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피부과?
1: 진짜?
3: 미용 얘기하면 여자들은 손톱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어요?
6: 이거 어디서 샀어요?
3: 화장품 뭐예요? 렌즈 뭐예요?
5: 맞아
3: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피부 뭐 어때요? 뭐 반짝반짝 뭐 어때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1: Okay.
5: So, 예상 외의 답변.
1: Yeah, food was the first one. But then Hyun was just like, well, hold on. Let's be honest for a second. Whenever somebody compliments you on like an appearance, like, you know, your skin or like, you know, what eyeshadow you're using or your nails or your hair or whatever, if it's something like that, it breaks the ice really easily. So she feels that if like you guys approach them with that kind of stuff, they'll probably be abl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and, you know, share tips and secrets and all that other stuff. So that seems to be pretty interesting as well. Who is the most shy and who is the most outgoing? 자, 그렇다면 멤버 중에서 낯가림이 제일 심한 멤버는?
5: 리노?
1: Okay, so Rino is the shyest. 자, 그렇다면 어딜 가나 무조건 절친 한 명은 만들고 올 거라는 친화력 진짜 만렙인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6: 하얀 언니.
1: So Dino is our most introverted and Hyun is going to be besties with anybody if you take her
5: 뭔가
1: anywhere.
5: 뭔가 너무 웃겼던 게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
1: Yeah, so both of the members, like you just said, both of the members already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get chosen for this. Okay. How does somebody know that you are like your people? 자, 그러면 요즘에 내 사람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3: 맞아.
1: 그러면 디바 X는 내 사람한테는 어떤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좀 어떻게 하면 아 이거는 우리 디바 X 사람이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3: 말해줄 사람?
5: 디바 X다?
2: 좀 편안한 모습을 편안한 모습.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날 것?
6: 날 것.
2: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보여주는 막 꾸겨진 모습이든 뭐든 그냥 다 이쁘게 봐줄 것 같으니까 그냥 완전 프리하게 모든 이제 연애 모먼트를 빼고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Okay, okay. So the more they're very open. So if you see a very relaxed and open side of Diva X, then this is going to mean that you're their person, because that means that they're that much comfortable with you, and you get a chance to see that more relaxed, non-celebrity side of them as well.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be the easiest person to be close with? 그러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찐으로 친해지기 쉬운 멤버.
3: 찐으로
1: 찐친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은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는 과정이 좀 더딜 수는 있어도 그래도 찐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멤버가 누가 제일 좀
3: 하얀 언니 좋은 것 같아요.
2: 하얀 언니
1: 친한역만 좋은 게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찐친까지도
3: 근데 나는 채원이도
5: 맞아요.
2: 채원이 그 생각했어요.
3: 채원이가 되게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 항상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원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말을 걸면 언니
2: 맞아
3: 소은이 할 때도 할 때 소은아
2: 맞아
3: 되게 뭔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2: 네. 동작에 배려심이 뭔가 있어. 계속 묻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뭔가 맞아. 편안해요. 옆에 있으면
3: 맞아,
2: 배려를 맞아. 받고 있는 느낌이
3: 배려받고 있는 느낌 맞아요.
1: Oh, 맞아. okay, okay. So Hyun feels that it was her too, but she also wants to say that Taewon is going to be another one of those people that will probably be able to like find a genuine friend really quickly. And the reason is because Hyun and Taewon were just like whenever she approaches you and you are sitting down to like tell her something, she's a really good listener and she's just very sturdy as a friend and she's like very trustworthy when you're with her, and so you can open up to her very easily. So that's actually a pretty cool thing to do. Who is the counselor of the group? 이거는 청취자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네. 우리 팀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멤버는 누구예요? 카운슬러라고 하죠. 누구예요?
3: 저는 유리.
1: Oh, Yuri was chosen.
3: 유리, 네.
1: 왜요?
3: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뭔가 딱딱딱딱 그 어떤 제가 제 불편한 걸 말을 하면 항상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네.
1: 피드백이 좋고.
3: 네, 공감 능력이 좋고 피드백도 너무 빠르게 잘 되고 뭔가 딱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안 나. 뭔가 해결책을 막 이래서 느낌.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할까요?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1: Okay.
3: 그런 에너지가.
1: Oh, Okay, okay. So I was saying that Yuri and a lot of the members do agree as well. So what happens is she's really empathetic. So if you say something, then she'll be like, okay, yeah. And she'll be like, she'll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But she's also really good at putting her foot down and telling her like what the next step should be. She would give you good advice coming from where you are. And so she's not only a good listener, but she also is able to help as well. That is very interesting. So what we need to do is get a chance to listen to them sing live. But I do know that there's somebody who officially does this introduction, so I'm going to find out who that is. 자, Out of Control 원래 곡 소개 담당이잖아요.
3: 해주세요.
6: 저예요. 사실 제가 해보겠습니다.
1: 자, 우리

0: Diva X in the studio. They just sing that live. Live였어요. Live 안 갔죠? Live였어요. That was live. Out of control. And a lot of the listeners are dropping by, singing along and dancing in the chat as well. 지금 춤추고 있어요. So they're dancing in the chat. We have to jump into part two, and I think that the listeners or the fans, the members are probably going to start freaking out a little as well. 자, 리노 씨도 이미 이제 보고 있는데 대본 없어요. 이제 네? 나한테만 있어요. Yeah. So I only have the questions for the next part of this interview. 자, 파트 2는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인데요. So we have the silliest questions in the world. So we're going to ask members individually, different members. 멤버 한 분 한 분씩 이제 좀 이상한 질문 여쭤볼 거야.
1: Let's go.
0: 자, 하연님 먼저예요.
2: 어머나, 떨립니다.
0: Yes, 네? So 하연, you are first. If you knew that no one could lie for 24 hours,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자, 갑자기 네. 24시간 동안 네. 모든 사람이 네. 본인한테 네. 거짓말을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오! 가장 먼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2: 그 상대방이 꼭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제가 아니라?
0: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만 들어야 되니까 아.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듣고 싶으신지.
2: 저는 우리 디바나 분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우리 디바 X 진짜 그냥 팬으로서 좋은 거 말고 어땠는지. 오. 그리고 아로 컨트롤 노래 어떤지. 아. 우리 앞으로 잘 될 것 같은지.
1: 아니
2: 어떨 것 같아?
1: 사드로 간 거 아니었네.
3: 정보로 간 거 같은데.
2: 사드로 오러 간 줄 알았어.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0: Okay, 솔직하게 네. 듣고 싶다. Okay, 네. She wants to give the fans the third degree. So she says that she's gonna ask her fans. Honestly, like, why you love the group, and yeah. also if you really love Out of Control, and like, you know, all these like really kind of, you know, honest questions that she would love to ask the fans for their honest reactions from. Okay, that's actually pretty cool. Yuri, you are next. Yuri, 씨 무서운 걸 좋아해야 될 텐데. So this is a scary question. You woke up to a ghost right in front of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새벽에 자다 깼는데 정말 귀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때 나는?
1: 네. 저는요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3: 역시 성격이다.
1: 이렇게요.
0: 때려.
1: 너가 내 눈앞에 나타나. 저리가 이러면서.
0: Okay, so she said she'd probably punch the ghost in front of me. How dare you come in front of me? Okay, Soen, you are next. Soen 씨.
4: 네.
0: You have to choose a member and listen to their 애교 for 24 hours. 한 멤버의 애교를 24시간 동안 BGM처럼 듣고 살아야 한다면
1: 잠깐만
0: 누구의 애교 BGM을 들으시겠어요?
4: 진짜 너무 벌써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황금 막내 리노
1: 역시
4: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Okay.
4: 나쁘지 않은 것 같다.
0: So as the other members are trying to put on an aegyo show, she's like, I'm gonna go with Rino because she feels that it will definitely be the cutest in that way. Okay, Taewon, you are next. If you could have any food right now, what would it be? 자, 금액?
2: 네.
0: 뭐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당장 한 가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신지.
3: 저는 지금 오는 길부터 계속 연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0: 연어
3: 너무 사랑하거든요. 좀 이렇게 해산물 종류를 이렇게 마음껏 시켜 먹고 싶습니다.
0: Okay, so she's been craving salmon. She's like a huge seafood girl, and she's like, yeah, salmon would be great right now if I could have it like right this moment. 자, 연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3: 그럼요.
0: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3: 저는 무조건 초장 아니면 와사비 간장에 그냥 이렇게 생 연어로 이렇게 그냥 입안 가득
0: 뭐 그렇게 막 뭐 양파나 뭐 크림소스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그냥 정말 딱 연어를 먹을 수 있는. Okay, so she says that she would definitely want to have it just as is, normally in the raw form, with just either 초장, which is more of a gochujang based in Korea, which is a little bit more on the sweet and sour side, or just in a soy sauce base with a little bit of horseradish in there. Okay, we have Dino.
4: Yes.
0: Your question is hard as well. 우리 리노 씨한테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If you had to have one member with you to survive zombies, who would it be? 좀비 세상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리노 씨. 딱 한 명의 최악의 멤버와 다녀야 한다면 누구랑 다니겠어요?
2: 어. 좀비 세상?
4: 무서워.
3: 지켜줄게 리노야.
0: 어, 지켜 나를 지켜주거나 좀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 멤버를 고르시면 돼요.
4: 저는 리노.
0: 누나야, 저는 I love how Dino's like, oh my god, I can't figure this out.
4: 서은 언니예요.
0: 예! 지켜줄게. 왜요, 왜요, 서은 씨 왜요, 왜요, 왜요?
4: 뭔가 서은 언니는 뭔가 진짜 뭔가 살아가기
3: 위해 생각해서 잘 살 것 같아.
0: 그냥 좀 좀 생존력이 좀 좋을 것 같다. Okay, so she feels that Soyeon is just gonna have a lot of good survival skills. Like she's gonna really just try to survive at any house. So she feels that she would like to keep her with her if she can. Okay, 우리 아까 좀비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유리 씨는 귀신 얘기도 했잖아요. 멤버분들이 만약 귀신의 집을 간다면. 와우. 누가 제일 겁이 많을 것 같아요?
4: 알 것 같아 난. 하나 둘 셋 볼까?
0: 자 하나 둘 셋!
3: 저요?
0: 채원이.
3: 채원 언니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사실.
0: 되게 억울하면서 난 무섭다.
3: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0: Okay, so if they were going to a haunted house, Yeah. Taewon is like, I'm deadly afraid of things. So, yeah, me. I'm like, get really scared. 그러면 공포 영화도 못 봐요?
3: 저는 근데 사실 공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옆에 누군가 있거나 낮에 보던가.
0: Ah, okay. She does like horror movies, but she has to watch them during the day or she has to watch them with one of the members. Yeah, she has to do that. Okay, we are going to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You guys,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the member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heir track of Diva in part 3 of our interview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today we have the beautifully talented Diva Eggs in the studio getting to know the girls, and it's time for part three. 우리 멤버분들, Secret Paper Time이 돌아왔는데요. 아까 들어오셨을 때 익명으로 뺏고 싶은 매력을 쓰셨는데, 맞출 거예요. 익명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제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5: 네.
4: So we have to figure out who wrote about who in the charms that they wanted to steal from each other. So who is it gonna be first? Who is first? Okay. So she has she's extreme. Oh, she's a power jade. 소은 씨 건데요.
5: 궁금해.
4: 일단 표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기획적인 능력 소재이신가 보다.
5: 맞아요.
4: 그리고 과즙미 최고.
5: 너무.
4: So she's got these really cute facial expressions. She's a power J apparently when it comes to MBTI, and she's also got this very fruity refreshiveness as well. 자, 소은 씨 누굴 것 같아요?
5: 근데 정말 모르겠지만 이 계획성을 많이 칭찬해주는 멤버 언니가 있긴 하거든요.
4: 근데 뭘 계속 쓰다가 지우긴 하셨는데
5: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웠나? 내 매력 쓰기가?
4: 자, 누굴 것 같아요?
5: 하얀 언니.
4: Okay, so she thinks it's 하얀 언니. Okay. Okay, so she thinks it's 하얀. Okay, 앞에 이렇게 막 귀엽고 생글생글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썼거든요. So they wrote a really long part of like how cute she is, and so she thinks it's 하얀. Okay, moving on.
6: Let's go.
4: Who's next? Yuri, you're next.
5: Oh.
4: 모델 같다고. Oh. 모델 같은 길쭉길쭉하고. So she's very tall, very lean. So she's got very pretty proportions, and this is what this member is very wants of it. And 가만히 서 있어도 나오는 장신 아우라.
7: 왜 다 장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4: 뺏어 버리고 싶어요. So she's a very model-like type of a girl. And even though she stands still, she's got this very tall vibe going on. 자, 유리 씨 누굴 것 같아요?
7: 일단 자꾸 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 키가 큰 멤버는 아닌 것 같고
8: 추리력이 좋아요.
9: 추리력이
4: 상당한데? 소은인가?
7: 소은
4: 씨? 소은?
5: 네,
4: 소은? 나? 오케이, 소은? Okay, so she thinks it's okay. Soon because she feels that it's just like, no, like totally fixated on high. High on your neck.
5: Yes.
4: Okay, 자, 밝고 명랑한 모습. So she's very energetic and bright. She's always and she's always positive. 항상 긍정적인 매력. 얼굴이 너무 작아서 부러워요. She's got a really small face, and she makes everybody around her very bright. 항상 주변을 밝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가 있어서 팀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
5: 어머, 나 감동이야.
4: So she's like the happy virus and the vitamin of the team. 자, 누굴 것 같아요?
8: 저는 딱 두 명이 떠올랐는데 채원이 아니면 리노?
4: 근데 글씨가 되게 작아요.
8: 그러면 리노인가?
4: 오케이. So, okay,
8: 리노, 글씨 작으면 리노고.
4: Okay, so she has really small penmanship, so she's like, okay, if it's small penmanship, then it's probably gonna be 리노. Okay. 자, 리노, you're next.
6: Yes.
5: Yes.
4: 발레 능력을 뺏고 싶대요.
5: Oh.
4: So that she can that Nino is a former ballerina. She has that skills. 너무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부럽다. You. So she says that she's really beautiful when she does anything ballet. 자, 리노 씨 누굴 것 같아요?
7: 너무 어려워요.
4: 너무 어렵다.
5: 누굴까요?
4: 자, 일단은 다현 씨 나왔고요. 소은 씨 나왔고요. 본인도 나왔어요. 누굴 것 같아요?
5: 채원 언니 아니면 하연 언니?
4: 자, 그래도 골라요.
5: 채원 언니.
4: 오케이. So she thinks it's 채원. Okay. Is it going to be 채원?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find out. Okay. 채원, yours is next. 뭐, 편지 썼는데?
5: 편지야.
7: 어머, 너무 긴데?
5: 행복해.
4: 10가지를 썼어요. 오케이. 저 완벽한 비율.
5: Yes. Wow.
4: So perfect proportions. 멋있는 랩 보이스. She's got a great rap voice. 남다른 패션 센스.
7: 아 뭐야?
4: 이거 칭찬인가?
0: 뭐예요?
4: 신기한 unique fashion sense.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 She's got a very warm personality. 무대 위에 카리스마. She's got charisma on stage. 반전 매력. She also has a different side to her. 시크한 분위기. She's also very chic. 예쁜 춤선. So she's got a really pretty dancing physique. 그리고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 The more 뭐야? You know her, the more you fall
7: 뭐야?
4: For her.
7: 부럽다.
4: 존재 자체가 매력적임.
7: 와.
4: Just her and herself is a very charming person.
0: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 디바나가 써주신 거 아니야?
5: 디바나 아니야?
0: 너무 감동적인데?
4: 자, 누굴 것 같아요?
0: 하얀 언니? 하얀 언니 아니면 소은이?
4: 골라요.
0: 아니면
7: 골라요.
0: 유리?
7: 골라요.
0: 유리노?
7: 아니면 MC인데?
4: 썼어요. 맞아요. 제가 썼어요. Yeah, I saw it. I wrote it.
0: 아, 저는 뭔가 그 패션 센스에서 하얀 언니인 것 같아요.
4: Okay, so 하얀. Okay, so 하얀's gotten twice.
0: 아닌 것 같다.
4: 하얀 씨가 두 번 나왔어요. So, did she write Soeun's or did she write Taewon's? Okay, 두구. 하얀 씨, who did you write?
6: 저요?
4: 야, yeah.
5: 전 소은이를 썼죠.
4: 너지. So one was right.
5: 자, 소은이었습니다.
4: 자, 그렇다면 채원 씨를 쓰신 멤버분은 누굴까요?
5: 리노?
1: 저입니다.
4: 그치? 리노일 것 같아.
7: 맞아.
5: 리노. 왜냐면 글씨가 엄청 작더라고.
8: 제일 작았어.
4: 그리고 우리 리노 씨가 너무 귀엽게 위에서 바이 리노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읽다가 뒤에 보일까봐 여기 위를 적어놨었어요. So she actually wrote by Lino and I was like, oh, I don't want Taewon to see it. So I kept holding it where it needs to be Lino so she couldn't see it. 자, 우리 다른 멤버들도 맞췄는지 한번 볼게요. So Yuri, you thought Soeun wrote about you. So Soeun, did you write about her?
2: 네, 맞습니다.
4: 시간!
5: 바로 맞췄어요, 바로.
8: 그럼 나 채원이구나.
4: So, Haeyan said that she thought it was Lino. So that was... 자, but Lino 씨도 채원 씨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So, 채원 씨, 누구, who did you write?
0: 저 리노를...
4: She wrote Lino!
8: 그럼 나 누가 썼어? 내 거?
4: 유리?
7: 저예요!
8: 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7: 왜요?
8: 어? 말투가.
4: So she was like, I could not think that it was her at all because it's just the way that she wrote it. 근데 우리 멤버분들은 원래 사실 글씨도 가끔가다 보여주기는 하는데 왠지 멤버분들은 왼손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So I was gonna show them their penmanship, but I was like, knowing the members, I had a feeling they might even like written with their non-dominant hand just so they can throw each other off. But they did get a chance to do some really great ones for today. There was a few questions that came in earlier. 우리 청취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이 한 들어왔는데요. 아까 들어왔던 것 중에서는 멤버분들이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댓글창이나 이렇게 댓글을 봤을 때 해외 팬분들한테 좀 인기 유독 많은 멤버가 있을까요?
8: 해외 팬들한테?
4: 네.
0: 아무래도 하얀 언니가 좀 핫걸 이미지가 있다고
5: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4: Okay, so there was a question that came in earlier that I didn't get a chance to ask that was from the listeners in the live chat of when they go overseas or with foreign fans, does there seem to be a particular member that has more popularity? And it looks like that Taewon thinks that Haeyan is the one because she's like the hot girl. And so she definitely yes. does seem to have a lot yeah. more foreign fans that get the chance to show off their popularity of like how much they love her and whatnot. So I want to ask, as the year is winding down, is there anything that the fans could look forward to?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팬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뭐 자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멤버분들이 좀 목표를 세워서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 뭐가 있을까요?
5: 말하고 싶은 사람.
2: 아무래도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5: 컴백곡이죠.
6: 맞아요.
5: 맞아요.
2: 저희 이번 연에 가기 전에 또 선물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4: Oh my goodness, look at that. 네. So we get a new song before 네. the year. Yes.
5: 여러분 10월 29일 날 나와요.
4: Oh, so, So we get this on the 29th of the month. So they're going to be making some more music for us and dropping some more music for us as well. So hey, look at that. So make sure that you mark your calendars because you heard it here first. They're getting ready for another comeback. 사실 이번에 멤버분들 추석 때 그 한복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이제 광고나 예능이나 좀 가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비록해서 이렇게 좀 나 어디 가고 싶다 하는 데 있다면 어필 딱 한 분!
1: 한번 가고 싶은 거!
8: 런닝맨!
4: 오케이, 런닝맨! Let's go! Okay, we wanna do this. Okay, so 런닝맨 제작진분들 call them out.
7: Call me.
4: 자,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는데요. 한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1: 너무 재밌어요. 한 시간이 1분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4: 오늘 어땠어요?
3: 너무너무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속 그 영어에 홀린듯이 계속
7: 맞아
3: right. 이렇게
7: 빠져들었어요 저희
3: 빠져들게 돼서 더 읽고 싶어요 보내지 마세요
4: 또 와야죠 뭐 네. Okay, so they had a blast today. They said that they were constantly being hypnotized every time I spoke English and falling into the conversation. They had a blast and we would love to have them back in the studio as well. As we say goodbye for today,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I Make My Choice as we say goodbye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1: 감사합니다.
8: 또 봐요.
1: Thank you, 아리랑.

0: unfortunately, I didn't have any time to do this. So, and then I came to the airport. That's
1: all
0: it.
1: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What about you, Ish?
2: 저도 데뷔하길 잘했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러시아 콘서트를 하면서 무대 있는데 위에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생각이야? 어떤 생각이 들었어?
2: 또 사실 흔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콘서트를 팬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so special하고 너무너무 액신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 Alright, of course making the debut is the best thing I've ever done in my entire life. But the second thing that I thought was really special was when I was on the stage during the concert looking at all the people who came through realizing that it's not something that I get to do quite often. It's something really rare you get to experience in your life, so I felt very grateful about it. What about you, Alejandro?
3: He's obsessed with calling me that.
0: Oh, I love it. So anyways,
1: you should have never taught me that name. Like, I keep forgetting Don Isidore, but for some reason Alejandro is stuck inside my brain.
0: I never taught you that. The chat taught you this.
1: Really?
0: Yeah.
1: Well, anyway.
0: So yeah. Like, it's the same with everybody. 데뷔하기 잘했다. 한국 오길 잘했다. Because I'm getting to experience a lot of stuff. Of course, if I was in India, I would have been experiencing a whole lot of different stuff. But getting to experience things that I'm experiencing right now is something which is possible because I chose to come here, right? So that's something I feel glad that I did.
1: Thank you. Now on to the next one. 요즘 나는 덕질하는 게 있다. I'm really into something these days. On the count of 3, 2, 1, Lego.
2: Yes.
1: Okay.
0: Yes.
4: Yes. 써야 되나?
1: What's a banana?
0: No.
1: Okay. Why you say no? 왜 놓을까요?
4: 왜 놓을까요?
2: 왜 없을까요?
0: 왜 없을까요?
1: 그러면 원래 뭘 좋아해요? 취미로 What's your hobby?
2: 말하기 좀 그렇다.
1: 아 그래요?
0: 아 있긴 한데
1: Something that is kind of hard to disclose on air.
0: 분들
2: 있긴 한데 말하기가
1: 그럼 스킵할게. We're gonna skip that.
2: 우리 한나 지켜.
1: Yeah. We gotta protect the image of Hanna. Alright, now 그러면 who else said yes?
3: Everybody else.
1: Alright, niece.
0: Niece?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4: 저는 이제 팬들을 덕질하고 있기 때문에
1: I started stealing the movies.
4: 잠깐만
1: She sounded very conceptual today. Yeah, very staged. Yeah.
4: 멤버들이 다 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내가 덕질하고 있는 음식 뭔지 알죠?
0: 그렇죠.
4: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0: 마라탕.
4: 마라탕
0: 최근 아니고 그냥 편승이 아니야?
4: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OX 해야 될까 하다가 근데 뭐 지금도 먹고 싶긴 한데 아직 못 먹었어.
2: 맞긴 해.
1: So the only food she's been standing is 마라탕.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찌릿에서 파트를 바꾼다면
0: 오.
1: 어떤 멤버와 바꾸고 싶은지 바꿔보고 싶은 파트가 있었다. So there's a part you want to exchange with other members in Jirit. On the count of 3, 2, 1, let's go!
4: Yes.
0: No.
4: Okay. 와, 없어?
0: 와,
4: 없어?
1: Interesting.
2: 아, 근데 솔직히 둘 없으면
1: no.
2: 해.
4: 그냥 파트 많아서.
1: Wait, so does that mean y'all are fully satisfied
0: 그래,
1: with your parts?
0: Yeah.
1: Okay. 그럼 두 분은 완전히 그러면 본인 파트에 만족을 하신다.
0: Yes.
4: 네. 와, 너는 내 노래 파트 안 갖고 싶어?
0: 아니, 맨날 내 잘 살려 하고 싶지. 그럼 나는 내 파트 잘 살릴 자신 있고 언니 파트 잘 살릴 자신이 없지.
1: Okay. No matter. Because we all have our own parts that we're good at. 아, 자, 그럼 이샤 씨는 어느 파트를 가지고 싶으세요? Which part would you like to take over then?
2: 저는 또 옛날부터 래퍼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자, 키워 드리겠습니다.
3: Okay, let's go.
2: 그 노아의 파트 전 탐나거든요.
1: 아, 네. 그러면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So Isha said, I always dreamed of becoming a rapper myself, and I would very much like to take over Nova's part from Jitty. All right, let's hear it. On the count of 3, 2, 1, let's go.
2: All the famous on that, so thank you that they're trying to rehash. You won't leash me because I'm that shit up. Freak finger licking me. Speak your venom, suck it dry. Yeah, I know what is on your mind. Let me close to be watching you die. Set you free, but I'll laugh at your life.
0: 내꼭 뺏고 싶다고
2: 하는데
0: 비리님
2: 보고 계세요 랩 시켜주세요
4: 그래서 비리님 언니한테 꿈을
0: 버리라고 하는 거야.
5: 아니 근데 너무 잘.

0: Okay. All right. Well, I want to start with your profession then. What exactly does a perfumer do?
1: 직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Mm-hmm.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먹을 수 없는 향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fine furniture fragrance perfumer.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조향사를 flavorist.
0: 네, 네. 그래서 So there are two kinds when it comes to a perfumer. The fun first is the fine and function perfumer.
1: Yes.
0: And that's the people who make scents and fragrances that you cannot eat. And then there's the flavorists who make scents that you can eat.
1: 그래서 flavori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0: 네.
1: 이런 데나 뭐 베스킨라빈스라던가 네. 이런 곳에 흔히 볼 수 있고 이제 fine function은 이제 향수는 잘 아시니까 뭐 약 같은 곳에도 들어갑니다. 모기약이라던가 물파스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것도 조향사가 향을 넣은 겁니다.
0: Interesting.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향사는 일상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다.
0: 그렇네요. 네. 보이지 않을 뿐이지.
1: 네, 그렇죠.
0: So perfumers are in fact really in our everyday lives because the flavorists, for example, they deal with all the different smells and scents that you can find in the products that are sold in convenience stores. And also when you go to the pharmacy, you know how they have like mosquito killers, whatnot, all these different medicines and sprays. Flavorists and perfumers also get involved to create the smell of all these products as well. All right.
1: Interesting, 하죠?
0: Very, very interesting. 네. Well, what kind of fragrances do you mainly create then?
1: Fine and functional 중에서도 fine 쪽, 그러니까 향수, 방향제 이쪽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면 더 나아가서 제품 생산도 있지만 네. 저는 향으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좀 더 예술적인 무브먼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0: Oh, okay. So 네. he has the more artistic side. Not only does he create perfumes and diffusers, the fine side of a perfumer, but he also holds like exhibitions and expresses the more artistic side of fragrances as well. Very interesting. All right. Well, how did you first get into perfumery, though?
1: 또 제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족 일기장 남기셨는데 그 향을 재현하고자 이제 노력하다가 이렇게 또 됐습니다.
0: 네. 아버지의 향을
1: 6년 걸렸어요. 그 향을 찾기까지가
0: 와우.
1: 그 6년 동안 고생하면서 힘들게 찾긴 했지만 매력에 빠진 거.
0: There's a little family history here. So his father, Vincent's father, passed away when he was quite young. And he left a diary that he had written. And Vincent realized that his father's smell was still there. And he wanted to keep that smell for a longer time, which is how he got interested in the world of fragrances and scents. And it took him 6 whole years to find that smell of his father. And that's how he first got into the world of perfumery. All right. Well, it's also interesting how you have a different background compared to other perfumers, right?
1: Yeah. 대부분의 향료 연구원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출신이니까
0: 그쵸.
1: 약간 이과 화학 출신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음악 출신이어가지고
0: 그니까요.
1: 컴포저 네,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거의 유일할 건데
0: 그러니까요. So he actually has a background in music. He was a composer before becoming a perfumer. And mostly perfumers, they would have a background in chemistry, whatnot, you know. Not a composer. He would be the only composer.
1: Yeah.
0: Perfumer, basically.
1: 네, 그래서 제 마스터 퍼퓸머, 저희 선생님께서는 네.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재밌게 또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So his master perfumer or his teacher who taught him said we need diverse backgrounds in this field as well. So he said you're very special because you have a very unique background. All right. Well, we'll be exploring the world of perfume over the next 2 weeks.
1: 네.
0: What can our crunchers look forward to learning for the 2 weeks?
1: 첫 번째 타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기본적인 거,
0: 네.
1: 기초적인 거, 베이시컬리한 거 향에 대한 용어라던가 어떤 향을 맡아봐서 이 향이 어떤 느낌을 얘기한다던가
0: 네.
1: 아니면 여러분들이 향수를 쓰실 때 어떤 걸 알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0: 좋습니다. So today it's going to be all about the basics. What smell there are and naming those scents and trying to smell them as well. And we're going to learn all these basics throughout

0: out the first week.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a particular smell suddenly brings back a memory as well. Mm. Yeah, we completely forgotten. And it happens with me as well. Why does that happen, Vincent?
1: 그거를 이제 우리는 we call phenomenon of Proust. 그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특정 향을 맡으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머릿속에 어떤 특정 사람이나 뭐 상황이나 어떤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현상이 실제로 이제 나왔어요.
0: So it's actually a phenomenon, scientific phenomenon called Proust phenomenon.
1: Proust.
0: Right? Proust phenomenon. So when you smell a certain smell, depending on the person, you would think about a certain person, a place, or a memory, situation, whatnot. And that's an actual scientific phenomenon.
1: 아마 우리 크런처분들도 각자 어떤 향을 맡았을 때 특정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나 어떤 특정 장소나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So I'm sure you crunchers too, if you smell a certain scent or fragrance, this will remind you of a certain person or a place or somewhere you've been to.
1: 네.
0: Oh, okay. So that is how it happens. Well, is there a particular scent that brings back a special memory for you then?
1: My own?
0: 네.
1: 군대 있을 때. Every Korean guys have to go military army, you know?
0: Yes.
1: When I was 22.
0: Uh-huh.
1: Military army, 1 year, 9 months.
0: Okay.
1: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0: Okay.
1: 여자친구께서 향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0: Oh.
1: 바이올렛 향수를 뿌렸습니다. Oh. 바이올렛 향수 뿌렸는데 바람이 났어요.
0: Oh, no.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바이올렛을 맡으면 안 좋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만든 그 향수 컬렉션 중에 바이올렛은 실제로 없습니다.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0: 절대 금지.
1: 네네네네.
0: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올해 지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이제. So back in the army days, when he was in the army, he had a girlfriend. His girlfriend really loved perfume, and the perfume that she would apply was the violet scent. But she cheated on him. So ever since then, he hates that smell of violet. And he never creates anything to do with that in his own little collection.
1: I want to tell one more thing.
0: Oh, sure.
1: I'm getting married next year.
0: Oh, okay.
1: April? 4월 April.
0: Next April.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바이올렛을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1: 네네네. 그래서
0: 너무 신기하다.
1: 그런 게 있어요.
0: 잠깐만, 신기해도 되는 건가?
1: 오케이. 사랑을 사랑으로 있듯 향을 향으로 덮을 수 있다.
0: 와우.
1: 프루스트 또한 프루스트로 덮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 크런처분들이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아, 정말 농담 아니고.
0: 와이프분도 아시죠?
1: 아마 모를 거예요.
0: 보시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예. Okay, so he's getting married, like he said, next April. And his wife-to-be actually liked the smell of violet as well. So you can forget old, I guess, memories with new memories and new scents as well. So crunchers, if you have a memory that is reminded because of a certain scent, you can always cover it and cover it up with a new memory, with a new person.
1: 그래서 이제 과거의 누군가 때문에 소중한 하나의 향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기를.
0: 아, 네. 그러게요. All right, so do not waste any sort of scent or forget any good scent because of one particular person that you had met in the past, is what he said.
1: Like me.
0: Like him. Oh my gosh, that is quite a funny story. Thank you for sharing that.
1: Yeah.
0: All right, well, just as food preferences, you know, vary from like country to country, I imagine fragrances and scents preferences can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too. If you've noticed any difference, is there any difference like between countries?
1: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0: Oh.
1: 국가마다 다르다. 취향이 mm-hmm.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0: Right, right.
1: 제 생각에 just my opinion.
0: 네.
1: 문화. 문화적 차이가 좀 더 크다.
0: 아, 그러니까 단순 취향보다는
1: 뭐 국가 때문이다. 어떤 지역 이런 거보다는
0: 네.
1: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 장소,
0: 네.
1: 퍼블릭한 곳에 가면 배려해요. 우리는 리스펙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래서 좀 얕게 뿌려요.
0: 맞아요.
1: 좀 옅게.
0: 네. 근데 이제 So in Korea,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we are quite considerate towards other people. We think about others. So we don't spray too strong scents when we do apply perfumes, but it's quite different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1: 네. 반면에 이제 스페니시 남미 쪽 이런 네. 친구들은 이제 제가 또 엔트리 노즐 준비하다 보니까 스페니시 향수 브랜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스파시한 것도 많고 오리엔탈한 것도 많고 바닐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And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they spray stronger scent perfumes. Like they have a lot of spiciness as well. Very strong compared to the Asian culture, including Korea. Interesting. So it's like the cultural difference then, I guess. Not so much the
1: Just preference. My opinion.
2: Okay, that's Vincent's opinion.
1: 네네.
2: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move on to some talks on ingredients now. What kinds of ingredients, I guess, are more trendy here in Korea then?
1: 한국에서 좀 괜찮게 생각하는
2: 네네. 향들? 아. Scents? Not, yeah.
1: 요즘은 이제 한국 젠지, 이제 제너레이션들이 자기 거를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좀 뿌린 듯 안 뿌리는 네. 머스키한 거, 플로럴한 거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스파이시한 거, 오리엔탈한 거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2: okay.
1: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네네. So these days, the younger generation are quite expressive and individualistic as well. So they like expressing themselves in more vivid ways. So they prefer like spiciness and stronger scents over musky and floral, which were more subtle scents that we used to enjoy back in the past. 아, 그럼 우리도 조금 더 강한 향으로 약간 트렌드가
1: 전체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애초에 향수 자체가 매니아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10명 중에 한두 명만 향수를 쓰거든요. 하긴. 그 한두 명을 또 10명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또 세네 명 정도가 진취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2: Oh, okay.
1: 네.
2: So the world of perfume, it's for like maniacs. They have people who are really into perfumes. And around you, not everyone uses perfumes, right? Only one or two. And even within that one or two, a few are becoming more expressive when it comes to fragrances. All right. Well, 네. really moving on to ingredients now.
1: 네.
2: What kinds of ingredients are typically used to make perfume?
1: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천연향료, 내추럴, 오. 정말 자연에서 온 친구도 있고
2: 네.
1: 반면에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아. 이제 케미컬 이렇게 두 축으로 쓰고 있다.
2: 아.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네. So you can categorize it into two big categories. Natural ingredients and you would say raw like chemical ingredients or materials would be the typical ingredients used to make a perfume. Okay, then if a perfume smells like, I guess, lemon, it could contain real lemon if it's natural ingredient, right?
1: 정확하게는 네. 레몬이 들어갔다가 네. 아니라 레몬 껍질이 들어갔다.
2: 아.
1: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재료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2: 네네.
1: 천연 재료는 각 원물마다 향기가 많은 곳에 추출을 해요. 네.
2: 아, okay. So when it comes to lemon, you don't actually use the liquid from the lemon, but you extract it from the skin of the lemon. And you would get natural ingredients for fragrances in parts that have a lot of smell.
1: 그래가지고 이제 꽃 같은 경우는 꽃잎이나 네. 뭐 줄기 네. 뭐 이런 거고 허브 같은 경우는 뿌리, 나무도 이제 껍질 아니면 심재라 그래서 나무 안에 부드러운 하트우드가 있어요.
2: 아.
1: 거기서 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 And depending on the natural ingredients for flowers, for example, you would get it from the petals or the stem. And for trees, not only the bark, but also the heartwood, like the soft side within the tree branch is what they use to extract the smell. Oh, okay. So those are natural ingredients,
1: 네.
2: I guess. All right. Then beyond familiar scents like flowers and fruits, can you recreate, I guess, unusual smells like the rain or even fried chicken?
1: Fried chicken.
2: Yeah.
1: Interesting. We can do that.
2: Okay.
1: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쉽습니다.
2: Oh, it's
1: 어렵게
2: easier.
1: 생각한, 왜냐하면 향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뇌가 해요.
2: 아.
1: 네, 그중에서도
2: 네.
1: 편도체, 해마가 해요. 편도체는 감정,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데요. 네.
2: Alright, so the brain is in charge of the sense of smell, right? The amygdala is in charge of feelings and the hippocampus is in charge of memory. And those two parts are activated when you smell something.
1: 그래서 그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네. 이 향을 맡고 이게 치킨 향입니까?
2: 네.
1: 이걸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프라이드 치킨 향이야 했을 때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다. 기억

0: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1: 어, 정말 주관적이네요.
0: 정말 주관적이.
1: 사바사.
0: 그, 어, 뭐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죠. 네. 네. 향수는 절대적인 주관주의 안에서 어... 움직이니까. 네.
2: Okay. So it really depends on the person's memory and their feelings. So there's no one right answer for a certain scent. Even though you created a scent thinking, oh, this is fried chicken, if you make the other person try and smell it and they say, oh, it's not quite fried chicken, then it is not fried chicken, you know? So there's no one objective answer when it comes to smells and scents, and it's always quite subjective depending on the person.
1: 그렇네.
0: 뭐 또 하나만 네네, 얘기하면은
1: 네.
0: 어, 우리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기억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적인 걸 얘기를 좀 하자면
1: 네네.
0: 어, 무화과 어~ 피그가 네.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천연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인류 역사상 만든 적이 없어요.
1: 어,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사람들에게 학습시킨 거예요. 기억과 감정을 이건 무화과야 라고 아~ 무화과도 그렇고 수박, 청포도 되게 많습니다.
2: Okay, so for example, fig, it doesn't have any natural ingredient. You can't get like natural materials from that. It's made artificially. And we only teach people saying that, you know what, this is the smell of fig. But it was never created in history before. And many other ingredients are just like that. And now I think about it, when some products, when they say it's like fig, then I'm like, was this the smell of fig? 뭔가 oh. 무화과의 향이라고 하는 제품을 쓸 때마다 느꼈던 게 어, 이게 내가 아는 무화과가 맞나 싶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게 무화과인가 보다 제품에 쓰이면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예, 학습됐네요. 조금.
0: 그래서 피그가 브랜드마다 다르다.
1: 예, 그러니까요.
0: 뭐 딥티크의 필로시코스도 있고요. 어...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네. 피코디 아마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 크런처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1: 어...
0: 고로 내가 원하는 무화과 있어요? 그럼 거기 브랜드 가시라.
1: 아, 내가 원하는 네네. 향을 만드는 브랜드로
0: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뮤트 프루티라 그래요. 소리 없는 과일이다.
2: Mute fruit. Oh, okay. And we call like fig mute fruit. And fig can be expressed, the smell of it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brand. So if you prefer a certain scent, then you would go find that brand, you know. So it's quite subjective and that's how it works, the world of scents for some fruits like fig, which are called mute fruits.
0: Yes.
2: Oh, okay. All right. Interesting. Now, for someone who knows little, could you introduce the main, I guess, fragrance families and what makes each one different?
0: 계열. 네. 특징 이런 거 말씀해 네, 네, 네. 주신 건데 사실 요거는 네. 요즘 AI가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 아.
0: 제 체감상 한국에서는 네. 이제 좀 중학생들도 이제는 알려면 알 수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네. 조금 더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리자면
2: 좋습니다. So these days you can actually ask this to AI and they would tell you very detailed manner. And even like middle school students know this much information. So Benson is going to tell us something a little more realistic and some better information for us.
0: 온라인으로 향수를 사지 마라.
1: 아~
0: 온라인으로 향수를 사는 거는 네. 재구매일 때만.
1: 재구입. 네. 처음부터는 사지 마라.
0: 네네네.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1: 그쵸.
0: 제일 중요해요. Unvisual이기 때문에.
1: Invisible.
0: Invisible. 이렇게 해서 꼭 내가 가서 맡아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 때는 재구매.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하다가 써봤는데 냄새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루트 넘버라 그래서
1: 네.
0: 와인처럼 제작 연도에 따라서 포뮬러가 좀 변경될 수 있어요.
1: 아.
0: 그때는 또 다시 가서 맡아봐야 됩니다.
1: 아.
0: 네.
2: Okay, so don't buy perfume online is what he said. Only if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buy and you're buying it for the second time, you can buy it online. But other than that, don't buy a perfume for the first time online because you can't see it, right? You have to smell it and feel it for yourself in person. So do that. And if you did buy it again, but the smell seemed to have changed, then that's when you have to go in person again and check because just like wine, depending on the year of when the fragrance or the perfume was created, the smell could change. They have their root number, so it could change depending on when they were made. So be mindful of that as well. All right, some good tips and information there. Yeah,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Well,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mells in the world, right, Vincent? How many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do you actually work with yourself?
0: Depends on client choice. Client가 컨펌을 내리면 더 이상 안 맡아도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원큐에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아니다, 계속 no 이러면
2: 더 많이
0: 맡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 2, 3회 정도 이제 포뮬러를 변경하면 대부분 다 오케이를 하시죠.
2: 오케이. So it really depends on the client, like he said. If they say okay, then you don't have to work with any more fragrances. We call it formula, not recipe, for the mix of scents that you use for a perfume. And if the client says, oh, I like this formula, then that's it. You don't have to use any other different fragrances for that. Okay, the world of fragrances, it is quite new and interesting. But we'll continue the story after a quick music break. Let's take a listen to our second song. Here is Perfume by NCT's 도재정.

0: 네. So this is the scent paper.
1: Scent paper. And this is chemical.
0: Oh.
1: Not a natural.
0: Okay, raw material.
1: Raw material. Yeah, raw material. 그리고 this one, these guys is
0: natural.
1: Natural.
0: Oh, okay.
1: Very expensive.
0: Very expensive.
1: Very expensive.
0: Oh my gosh.
1: This one?
0: Uh-huh.
1: 한 방울에 12,000원.
0: Okay. So the one over here, like one droplet costs 12,000 won, Korean won. This
1: for,
0: one.
1: For cruncher를 위해서.
0: Ah, 네. For our crunchers, he brought it. Wow.
1: Sacrifice.
0: Sacrifice. It's a huge sacrifice, guys. One drop, 12,000 won.
1: Yes, yes, yes.
0: Oh my gosh. All right, so we're going to be able to smell some of these things that he brought. Mm-hmm. All right, so Benson, when we visit a perfume store, we usually spray fragrances like on these paper, like you mentioned, 네. Right? These little strips of paper. Mm-hmm. Is there a proper way to, I guess, smell and test perfume? Proper way?
1: 제대로 시향하는? 네. 아, 그러니까 일단, first of all,
0: 네.
1: The very important thing is 컨디션입니다.
0: Your condition?
1: 내 컨디션. 아. 여러분의 컨디션.
0: 네, 네.
1: 잠을 못 자거나 네. 몸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네. 비염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뭐 장클로드 옐레나가 향을 만들어도
0: 네.
1: LMS 조향사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분이 만들어도 별로다. 아. 첫 번째는 나, 컨디션.
0: 아. 네. So the first and foremost, your condition, your body condition is the most important. You have to be in a healthy state. If you're sleep deprived or if you can't smell, if you have any like losses in terms of condition, then it's not a good timing to smell different scents. So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1: 맞습니다. 그 다음이 the next step is 오랫동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텀을 두고 시향하는 게 중요해요.
0: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게 한 향을
1: 그렇죠.
0: 오랫동안요?
1: 최소한 그래도 30초?
0: 오.
1: 그래도 음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의 향 제품에는 하나의 향만 있지 않아요.
0: 아. Okay, so when you're smelling one type of scent, take your time, at least 30 seconds, and really try to soak it in, take it in, and that's how you test the smell.
1: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나 이거 시향제 주세요. 혹은 내 몸에 뿌려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3 hours.
0: What?
1: 네.
0: 그래요?
1: 엄청 오래. 잔향까지.
0: 그럼 한 바퀴 돌고 딴 데 갔다가
1: 그렇죠,
0: 와야겠네요.
1: 그렇죠.
0: And if you like it on the strip of paper, tell them to spray it on you, okay? And test it for 3 hours at least. So leave the store, come back after 3 hours, and see if you still like that smell that's remaining on you.
1: And at least 네. 최소가 3 hours.
0: Yes. At least 3 hours.
1: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말 하고 싶은데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향수를 향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네.
1: 그게 아니에요. 향수는 정확하게 네. 말하면 향을 머금은 시간을 사는 거지 향을
0: 우와,
1: 사는
0: 멋있다.
1: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네. 사람들은 네, 네, 네. 향수를 향을 산다 생각해서
0: 아~
1: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향수를 사요. 우리는 효율의 민족이니까 빨리빨리
0: 그쵸,
1: 해야 돼.
0: 빨리빨리. 근데, 아 이거 괜찮다. 사.
1: 그렇죠. 근데 이 향수의 시간은 3시간이고
0: 네.
1: 뭐 이 향수는 30분일 수가 이런데 이 개념을 좀 바꾸면 향수한테 도움이 된다.
0: 아, 오케이.
1: 향수를 살 때는 향도 체크해야 네. 되지만 시간도 체크해야 된다.
0: So we often forget, especially Koreans, because we are the 빨리빨리, quickly culture people, right?
1: 빨리빨리라고 해서.
0: 아실 거예요. I'm sure you know
1: okay,
0: cultures.
1: Okay.
0: But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when you buy a perfume. It's all about the time as well. You're not buying the smell or the fragrance, but you're buying the time that is mixed with that particular sc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est it for at least 3 hours. And so we have to sort of change the perception that we have towards perfumes.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but it's also about the time as well, the lingering time. All right.
1: Yeah.
0: Okay. Well, you know what? Then let's try smelling some
1: of
0: the fragrances
1: 네, 네, 네, 네.
0: here. What is the first fragrance that you're going to make me smell using the method you just taught us? 첫 번째.
1: 수선화부터 해볼까요?
0: 오, 좋습니다. Okay. We're going to test... It's not natural. Okay. It's a type of flower. 수선화. Mute flower. Oh, okay. All right. This is not natural fragrance, but he just dipped it into that extract with this strip of paper, and I'm going to try and smell it. Do I just smell it like this?
1: Yeah.
0: Can I shake it? No shake?
1: Like this.
0: Okay, okay. Not too much. Okay. Just move it a little bit. Ah, okay, okay. And

0: hold it at the very edge of the strip of paper and don't shake it too much. Maybe just... Mmm.
1: It's good.
2: Very soft.
0: It's very soft and soapy and shampoo-like.
3: Yes.
0: Yeah.
2: 샴푸에도 이 케미컬이 들어갑니다.
0: 그죠?
2: 일부 제품에서 많이 씁니다.
0: 어, 제 샴푸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예민하신데요?
0: 아, 그래요? Oh, yeah. It smells like shampoo. Like he said, it's often used in different shampoo products. I can smell. It's very soapy. All right. Well,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is scent then? 네. 이 향의 특징이 그럼 뭐죠? 저는 이제 아 그대로예요.
2: 비누 같고 머스키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
0: 아, 네네네. Okay. So what I said was correct. It's quite soapy. It's musky, and you can often smell it in shampoo products. That w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mute flower. 네. Okay. And shall we try the next one?
2: 이제 비싼 거 아까 말했던
0: This is expensive
2: this
0: one.
2: This one is expensive.
0: 네,
2: 12,000원.
0: So one droplet
2: 네네네.
0: is 12,000 won. Okay. Is this a natural,
2: natural
0: material? Okay. Natural. I'm going to smell it. Oh. It smells like wood.
2: 나무.
0: 네. 풀내 같은
2: 맞아요,
0: 게 나네요. Like some sort of plant.
2: 근데 진짜 예민하시긴 한 것 같아요.
0: 뭐.
2: 왜냐면 네.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앱솔루트라는 게 있어요.
0: 아, 네.
2: 향료는 이제 오일도 있고 앱솔루트도 있는데 네. 앱솔루트는 째로 녹여 버려요.
0: 아.
2: 얘가 자스민 만들 때 막 네. 이제 뭐 꽃의 뿌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나무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어요.
0: 아, 뿌리 같은 게 같이.
2: 근데 그거를 캐치한다? 그건 좀 괜찮다.
0: 오, 자스민이었군요, 근데.
2: 자스민입니다. 네.
0: So this is an absolute extract of jasmine. And I smelled some woody smell in it because the root of the jasmine flower could have gotten into it when you, when they were making this absolute extract.
2: 자스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0: 아,
2: 향수라든가
0: 네.
2: 뭐. 뭐 말씀하셨던 뭐 샴푸도 들어가고 네. 핸드워시, 핸드크림
0: 그렇게
2: 정말
0: 핸드워시.
2: 많이 씁니다. 네네네.
0: 핸드워시에 많이
2: 근데 쓰는... 이 앱솔루트는 못 씁니다.
0: 그러겠네요.
2: 저가
0: 비싸서. 제품.
2: 네네네네.
0: Alright. You can use the scent of jasmine in different products, hand washes, shampoos, whatnot. And we use it a lot here in Korea too. But not this particular extract because it's expensive. 네. Like he said, one droplet is 12,000 Korean won.
2: 네.
0: Alright. So that was the second one.
2: 이제 마지막인데.
0: And the third one.
2: 네. 네. 제가 퀘스천을 하나 딱 드리면
0: okay.
2: 요거 맞고서 네.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한번
0: 어떤 장소요?
2: 네, 장소를 한번 말씀해
0: Okay. So after smelling this, Vincent asked me, Which location comes up to mind? What place? Okay, I'm going to smell the third one. Oh,
2: it's okay. It's
0: 초콜릿
2: okay.
0: 향 아니에요?
2: 초콜릿?
0: 네.
2: Oh, interesting. This is not a chocolate. This is clove.
0: 술 냄새도 나요.
2: 이거를 클로브라 그래요.
0: 클로브요?
2: 정향나무의 꽃봉오리 향인데
0: 아.
2: 제가 왜 장소를 물어봤냐면 네. 이거를 맡고서 치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왜냐면 옛날에 치과 약재에 들어갔던 향입니다.
0: 신기하다. 저는 치과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2: 아, 그래요? 네. 치과 냄새.
0: 초콜릿. 네.
2: 초콜릿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그런 맛이 나는지
0: 술 들어간
2: 궁금한데.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Anyway, so 네. he actually expected me to say the dental hospital because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use this smell in one of their products. And many old people, like older generations, when they smell this, they would b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2: 그래서 아까 프루스트 페노멘은 얘기했잖아요.
0: 네.
2: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생 이제 초반 분들은 치과 가면 요 냄새가 났잖아요.
0: 아~
2: 그래서 이 냄새가 들어간 걸 싫어해요.
0: 그러게요.
2: 그 공포감 치과 이 향이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네.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재에 들어간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0: 오,
2: 네.
0: Okay. And these are used for like medicine, medicinal products. And so people with that memory, that Proust phenomenon, right? When you are reminded of some places, situations through scent, the people who smell this ar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so they don't quite like it. Because, yeah, who likes a dental hospital?
2: 맞아요. 그래서 소량만 넣었습니다.
0: 어 어쨌거나 그렇게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2: 썩 좋죠. 이게 스파이시한 친구인데
0: 네.
2: 여러 이 클로버 같은 스파이시한 친구는 소량만 넣어서 네,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0: 네. So it's quite spicy as well. And if you want to use this, you have to use only a little bit of it, not too much, not too pleasant.
2: 이런 뉘앙스 차이가 향수의 고급성을 살립니다.
0: 약

0: 약간 넣는 그
1: 조향은 한 방울 싸움이거든요. 이 한 방울 클로버를 넣냐 마냐에 따라서 이 향수가 상품이냐 네. 하품이냐가 정해져요.
2: So when it comes to perfumes and fragrances, it depends on just one droplet. So with this clove as well, you have to only add one little drop, and that would make a perfume expensive or cheap. So it's all about that one drop, droplet.
3: 네.
2: Oh, okay. So we did try and smell three of these different smells. I like the first one and the second one. The third one, it wasn't too...
1: Okay.
2: Yeah. I mean, it wasn't my type. But then I guess if you add a little bit of it to something else, then it could make it smell a little more expensive. But perfume can smell different when you first spray it mm-hmm. and later on as time goes by. You said time is really important too, right?
3: Right.
2: Why is it that, like that?
1: 왜 시간이
2: 네, 흐름에 향이 변하냐. 좀 변하는 느낌.
1: 탑미들 베이스는 아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향 미들은 중간향, 베이스는 끝향입니다.
2: 네, 네. 네. So there are layers to perfumes and the tops like first. And those layers when they go away after time, then only the bottom layer would be left.
1: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사람마다 이렇게 캐릭터도 다르고 하잖아요. 성격 네. 다르고 이런 네. 것처럼 향료도 네. 시간이 달라요. 얘네들이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CHO가. 네. 뭐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엄청 복잡해. 뭐 증기압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 네네. 오래 가냐가 과학적인 그런 게 많아서.
2: 아, 어쨌거나 화학적인.
1: 그렇죠. 케미컬적인. 네. 그런
2: Alright.
1: 이유로.
2: So there is all this chemistry involved behind perfumes, and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smell different as time goes by. And it's all about the carbon, hydrogen, oxygen involved in these different ingredients of a perfume as well. And so, yeah, all the chemistry and science behind it.
1: 그래서 향을 오래 맡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탑은 30분이면 끝나요.
2: 네.
1: 미드는 한 3시간,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길게는 2주도 가요.
2: 아, 진짜요?
1: 뭐 모든 머스크는 원래 사실 2주 가요. 우리가 그걸 적응할 뿐.
2: 아.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탑만 시향하고
2: 맞아요.
1: 그냥 빨리 그냥 30분만 딱 맡고 끝내니까 이후에 집 가면 향이 변했다. 향이 변질됐다.
2: 향이 아닌데 이렇게
1: CS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하나의 향수는 세 가지 파트예요.
2: 오케이.
1: 네, 향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2: 네네.
1: 거죠. 네.
2: So like he said, perfumes always have three parts, the top, middle, and base. And Koreans, like he said again, they only think about the top smell. And so they make choices, decisions of buying a perfume right away. But you have to take time to take a smell to really sense the middle and the base notes as well. And sometimes the base notes, they last for even 2 weeks. The top only disappears after 30 minutes, which is why you have to take time when you choose a perfume.
1: All 맞습니다.
2: right. 네. Oh, 네. Well, even when two people wear the exact same perfume, two people, it might last all day on one person, but fade quickly on the other. Why is that? 같은 향수를
1: 네. 차이가 왜 나요?
2: 네, 사람마다 또 차이가 그쵸. 있잖아요.
1: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 네, 네. There are a lot of reasons.
1: 네. 체온도 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체온이 높아요.
2: 네.
1: 그러니까 향수가 빨리 사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빨라져요.
2: 그렇겠네요.
1: 네.
2: So first of all, body temperature. So for men, on average, their body temperature is higher than women. So the perfume, the scent will disappear more quickly than when it's applied on women.
1: 그리고 옷에 뿌리냐, 피부에 뿌리냐, 이것도 또 달라요. 피부에 뿌리면 아까 말했던 그 체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지속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옷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크런처분들이
2: 네.
1: 내가 이제 겨울에 외투를 입어요. 외투에 향수 뿌려요. 네. 옷에 걸어놓은 거예요.
2: 네, 네.
1: 그 거기 거는 것에. 네. 3일 동안가.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향수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래서다. 네.
2: And so it also applies, I mean, depends on where you apply it too. If you apply it on your skin because of body temperature, it could disappear more quickly. But if you apply it on your clothes, fabric, cotton, whatnot, then it could last longer. And I'm sure some of you crunchers have experienced it yourself too. Like in winter, if you spray perfume on your winter coat and hang it on the hanger, it might last for like 3 days or even longer.
1: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0: 뭐냐면 네, 네. 손목 손등에 뿌리니까 지성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들이 손목과 손등에 향수를 뿌려요. 그게 맞아요. 제스처 많아서 그래요. 제스처 많으면 아, 향이 잘 퍼진다고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가요. 네. 보통 아마 8번 갈 거예요. 하루에. 손 닦잖아요.
1: 네. 아, 그럼
0: 지워지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를 뿌리는 포인트 그 부위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요 정도? 네.
2: And it also depends on which part of the body you spray it. Often people would think you spray it on your wrist, right? Or behind your neck. That's because it you move that a lot, those parts, and you believe that the scent will, I guess it will smell better because you moved a lot, but every day you would wash your hands and that would clear away the perfume that you have applied on the wrist as well. So depending on which body part you sprayed it on, that also determines how long a perfume smell lasts on a person. All
0: 네,
2: right.
0: 맞습니다.
2: Oh, interesting.
0: 네.
2: Hmm. Well, now that we've tried, I guess, all three of these fragrances 네. earlier, I would say my favorite was
0: the... expensive one?
2: The middle one.
0: middle.
2: Yeah, the okay. expensive one.
0: Okay, okay.
2: The expensive one, Jasmine. To be honest, I like the first one too. But I think that's like just the first sort of top, I guess, note. Mm. But the second one, the most expensive one, I really liked it because I think it has a deeper sort of smell. Deeper? Like
0: deeper?
2: Yeah, deep. It's like 뭔가 deep.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아, 네네네.
2: 네, 네. All right. Well, could you tell, I guess, anything about my fragrance preferences just from that one choice?
0: 조금 더 맞긴 해야죠.
2: 그죠.
0: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2: 네.
0: 삼겹살에서 떠오르면 좋습니다.
2: Oh, okay. You have to smell a little more, and 네. the example would 네. be 삼겹살.
0: 삼겹살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뭐 쌈장에 찍어 먹는 네. 여러 소스가 있잖아요. 네, 참기름 네. 뭐 이런 것처럼
2: 네.
0: 쌈장 찍어 먹는 사람은 삼겹살 항상 그거 먹어요.
2: 네.
0: 참기름에 절대 안 찍어 먹어.
2: 아 맞아요.
0: 그러면 삼겹살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자스민이랑 네. 다른 걸 어떤 거 섞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클로브를 섞으면.
2: 아, 그렇겠네요.
0: 네. 네. 그래서 많이 맡아봐야 된다. 여러 조합들을. 네.
2: All right. So you can't tell your preference just by smelling these three. You have to smell it multiple times. Also smell it when it's mixed with something else. Although I like that most expensive smell, the jasmine absolute, if they mix it with the clove, the third one that I smelled, then it could smell differ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ry and sense all these different mixes and combinations before you get to know your preference.
0: 네.
2: All right. Interesting. Well, how do all these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actually come together then to become a perfume?
0: 일단 클라이언트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2: 아.
0: 내가 만약 회사 소속이라면
2: 네.
0: 근데 저는 이제 독립 조향사라
2: 아, 네.
0: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반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 네. So if you're a company, you have to listen to your client, what they ask for. But because Vincent, he is an individual perfumer, then he sort of goes with his own sort of style.
0: 그래서 그 다음에는 취지대로
2: 네.
0: 향료를 고른 다음에 블렌딩하고 법규를 확인합니다.
2: 오.
0: 국가마다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게
2: 네.
0: 멕시코에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2: 그렇겠네요.
0: 네.
2: And you have to check the regulations as well. In Korea, it might not work, but in Latin America, it might work. Things like that. So depending on the country, they have different rules and regulations. So you have to check that while making different fragrance, using fragrances to make different perfumes.
0: 네.
2: All right. You know what? I want to talk so much more about scents. 더 많은 얘기를
0: 네,
2: 하고
0: 네,
2: 싶은데
0: 네.
2: 시간이 벌써
0: 그러니까요.
2: 다 되어서 It's 네, already 네. time to wrap up, guys.
0: 네, 네.
2: All right. So I got to, I guess, explore the different scents. And I think I can describe them a little better, you know, after learning it from you.
0: 네.
2: 이제 배운 덕분에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향을 말할 수 있지 않게 된다 싶긴 한데. All right. Well, how was our time?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0: 사실 생방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2: 그쵸.
0: 또 너무 잘해주셔서 아,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긴장을 전혀 안 하고 편하게 팔을 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2: 다행이네요.
0: 다음에는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게 좀 통역을 좀 안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오는 게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2부가 있잖아요.
2: 그쵸, 2부.
0: 그때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오늘도 충분히 잘해주셨고 너무 그쵸? 즐거웠어요.
0: 네네네.
2: Alright, so he enjoyed it a lot. Next time he will learn better English and he would do it, say everything in English so that I don't have to interpret. But anyhow, it was a great time with us today. And he would do better next time. We do have next week waiting for us, so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nd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꽃향기, The Scent of Flower by 최진혁.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0: Yeah.
2: All right, keep crunching.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we have the beautiful and the talented Diva X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We are Diva X. 안녕하세요. Diva X입니다.
0: 자,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Diva X의 리더, 핫걸 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Diva X의 메인 보컬 유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센터 소은입니다.
4: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히든 카드 채원입니다.
5: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만내 리너입니다.
0: So we have these beautiful ladies in the studio. They just introduced themselves, but we do get a chance to have them introduce themselves just a little bit more. 우리 본격적인 인터뷰가 들어가기 전에요.
1: 네.
0: 게임 아닌 게임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2: 좋아요.
0: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일단 인사를 지금 우리 멤버분들이 이렇게 좀 랜덤으로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채원 씨부터 할 건데,
1: 어머.
0: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 네.
0: 원래 목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전원이
2: 어머.
0: 뭔가를 인사를 하는 거였는데
2: 네, 네. 어머.
0: 이게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오면서 네. 의리 게임으로 바꿔버렸어요.
2: 와.
0: 그래서 선택지예요. 우리 멤버분들이
1: 네.
0: 첫 번째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최대한 우리가
2: 빠르게,
0: 이제 빠르게, 빠르게 다 인사를 할 수 있겠냐 아니면
1: 네.
0: 나 혼자 주인공 할래.
2: 어머.
0: 혼자 다 할 것인가. 약간
1: 의리 게임이네요.
0: 의리 게임으로 가도 돼요.
2: 좋아요.
0: 그래서 선택지인데
1: 네.
0: 20초 드릴 거고요.
2: 오, 진짜 짧다.
1: 오,
0: 짧아요. 20초 드릴 건데 방금 엄청 상큼하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1: 네,
0: 어떤
1: 맞아요.
0: 포지션을 하고 했었는데
1: 네.
0: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인사. 예를 들자면 오늘의 TMI도 괜찮고요.
1: 네.
0: 이번 신곡 뮤비에 몇 분 몇 초에 제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1: 네.
0: 지난주 뮤뱅 제 의상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이런 것도 괜찮고
1: 네.
0: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좀 독특하게.
1: 독특하게.
0: 좀 아직까지 한 번 보여준 적이 없는 거.
1: 네.
0: 그걸 하시면 돼요.
1: 네.
0: Okay, so Cheon's gonna start. So the group has 20 seconds. Either it's gonna go through the entire group or they're gonna play a loyalty game. It is completely up to them. They can introduce themselves, but it has to be very different than what they've done before. They can say how beautiful they are in the music video. I don't care. It just, they have to be something different. So, Cheon's gonna start and it's gonna go this way. Is everybody ready? 준비됐어요?
1: 네.
0: 네. 2초예요.
1: 네. 네.
0: 카운터 스타트!
6: 핫걸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2: 안녕하세요. 디바엑스의 유리입니다. 메인보컬이고요. 저희 오우씨라는 곡, 곡으로 컴백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1: 안녕하세요. 디바엑스 하연입니다. 디바엑스 하연 많이 검색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3: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의 도입부 소은이 개 맞습니다. 빨간 머리 소은입니다.
5: 만내 리너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오!
0: goodness, the girls did it perfectly. They were able to finish it in 20 seconds. Great timing.
4: Yes.
0: Okay, so Taewon says,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her. Of course, Yuri was able to reintroduce herself and don't forget to show her love as well. Haiyan was saying, don't forget to search her name a lot in the search engine. Just show a lot of love too. For our fabulous woman, she says that, yeah, she's saying the part that she is in charge of. And she's like, yeah, that's me. So don't forget to show some love to me. And then Dino is also able to say that she loves everybody as well. So perfect 20 seconds. Now we need to get to know the girls just a little bit more.

0: 자, K-POP 에는 오시게 되면 우리 키워드 토크라고 있는데요. Out of Control, Diva X-File 그리고 사용 설명서, User Manual 이 세 가지로 이번 주 준비를 했는데 I want 우리 리노 씨.
1: 네.
0: 우리 뭐부터 할까요? 어떤 키워드 하실래요?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래요?
1: 역시 이번에 컴백곡 Out of Control?
0: 자, 여기서 우리 리노 씨 이번에 Out of Control 곡 소개 한 적 있어요?
1: 아직 없어요.
0: 그러면 지금 하면 되겠네? 자,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리노 씨만의 이번 Out of Control은 어떤 곡인지 본인이 그냥 생각한 대로 하셔도 되고 나만의 좀 약간 준비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자, Out of Control 어떤 곡인가요?
1: 사실은 제가 Out of Control을 들으면서 그 출근하거나 그 안네 저는 사실 출근할 때 그 자주 듣는 곡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나 뭔가 너무 혼자 시간을 많이 차분하게 뭔가 즐기고 싶을 때 저는 Out of Control을 항상
0: Look at that. So yeah, she says that it's the perfect song for her personally to be like a 출근 song. So like on the way to work track and also a song to listen to on like a driver. Kind of when you want to be by yourself, but like be able to feel a little bit more elevated and just a little bit more happier. She loves to listen to the song. So definitely the best way to do that.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comeback as well. 자, 이번 컴백을 보니까
2: 네.
0: 옷 스타일이 좀 다양해요. 좀 귀엽고 좀 맞아요. 발랄한 네, 의상도 네. 있고 네. 좀 우리 가을 여신의 맞아요. 느낌도 있는데 네. 이 취향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자, 그렇다면 좀 발랄한 게 난 좀 더 좋다.
1: 아무도
0: 우리 다 가을 여신을 하고 싶구나. 자, 가을 네. 여신이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 그 네. 퍼스널 컬러리 좀 약간 가을에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3: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 저도 웜톤이요.
0: 웜톤이요.
5: 저는 쿨톤이긴 한데 오늘 이번만큼은 가을 여신으로
0: 가고 싶네요. Okay, so I was looking at their comeback stages and just overall the music video and whatnot. We have like two different concepts that are kind of majorly different. We got our cutesy concept with a little bit more pastels, and then we have our autumn goddess styles. And I was asking the girls, you know, like which one they lean towards, and it's unanimous that they love the autumn goddess vibes going on. And even though that a lot of members feel that it's like it's a personal color, it's not just a personal color ordeal. It's also just like the style and everything with that. 자, 그렇다면 우리 의상을 자유로 한 무대만이라도
2: 네.
0: 할 수 있다면
2: 네.
0: Out of Control은 어떤 의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5: 또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0: 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유가 된다는 건 이것도 자유가 된다는
5: 거예요.
1: 와우.
5: 네. 좋은데요?
0: 그러니까 액세서리, 뭐 머리 색깔, 뭐 손톱 이런 것까지 다.
5: 너무 좋아.
3: 근데 저는 이제 곧 할로윈데이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각자한테 어울리는 캐릭터를 약간 분장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3: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0: 대표님 좀 메모 Okay,
3: yeah.
0: So I was saying that if they had the freedom, and I'm talking about financial freedom as well, to do whatever they wanted to do, if with Out of Control, what would they want to do? And they're like, oh, well, I was saying that Halloween's coming up. And so like if they got a chance to dress up in like certain characters that fit the members and then like be able to do a stage of Out of Control, she feel that it would be like a really cool thing. I was like, where's Tepinim? And she's actually standing right outside. So it's like, I hope she's taking notes so that we can actually see this as well.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 그 K-POP인 청취자분들이 며칠 전에 좀 옛날에 우리 가수 선배님들이 이런 무대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뭐 안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좀 그립다고 마침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신 걸 보니까 올해는 해야 되겠는데요.
5: 그러니까 네.
3: 저는 당장 근데 해야겠어. 당장 해야 될 거. 저도 사실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났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0: 이거는 이거는 바로 좀 이렇게 뭐 안무 라인, 연습이라도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So yeah, I was saying that this is like totally off topic, but like just our K-pop and listeners and I were talking about how we miss like our senior artists like from the years past when they were posting like Halloween themed

0: videos and like dance practice videos and stuff like that. So yeah, I think that we definitely need to do this because we're on the same wavelength here. So there's a thing about Korean music videos. If it is beautiful, then there's probably a backstory behind it, and their music video is beautiful. So we need to talk about it. 뮤비가 너무 예뻐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점은 너무 예쁜 뮤비는 항상 고생이 같이 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예쁜 그림과의 그렇게 예쁜 야외 촬영을 많이 했었다면 우리 멤버분들의 정말 피땀 눈물이 같이 섞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뭐뭐 있을까요?
2: 비하인드 말해주세요.
1: 진짜 아, 너무 많은 그 거. 저희가 엄청 더운 데서 촬영을 야외에서 맞아요. 항상 너무 맞아. 많이 했었어가지고
0: 그렇죠.
1: 촬영을 그렇게 하다가 네. 저희가 카페를 갔는데 네. 밀크쉐이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입 딱 하는 순간
3: 생명수.
1: 그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와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0: 생명수였습니다. 정말 우리 네. 팬들이 봤을 때 뮤비에서 보는 그 와 느낌을
1: 맞아요.
0: 우리 멤버들이 그 밀크쉐이크에서 받았구나.
1: 맞아요.
0: Okay, so the ladies were shooting, of course, on one of the hottest days ever because that just so happens to be everybody's rule when it comes to shooting a music video. And they said that they actually got a chance to do a cafe scene,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y ordered milkshakes. And as soon as the members took a sip of the milkshakes, they were just like, oh, and they were in heaven. I was like, oh, so what we feel when we watch the music video is what they felt when they were having that milkshake. Was there a part that maybe we didn't get a chance to see in the music video that was actually something you guys were going through? 사실 신들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뮤비를 매 장면이 다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사실 그 장면들 중에서
2: 네.
0: 아,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2: 그렇죠. 맞아요.
0: 멤버분들 중에서 좀 우리 뮤비에 실리진 않았지만 진짜 많이 찍었던 신이 하나 있어요 하는 게 있었을까요?
2: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 신.
0: 아, 운동장 신. 네.
2: 댄서분들과
0: 네, 그 뛰는 거.
2: 네, 그 개성 있는 댄서분들과 함께 했는데 같이 군무를 마쳤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살짝 아쉬웠어요.
0: 그날 엄청 조금. 엄청 많이 찍었는데.
2: 네, 맞아요.
1: 많이 찍었어요.
2: 진짜 이뻤어요, 그리고.
1: 맞아요.
0: 그러면 감독님이 그것만 따로 편집해서 내보낼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0: Okay, so they said that there is a scene that they do in the field where they were with their dancers and they were doing a lot of dance. And it came out this much in the music video. So even though they spent like a lot of time shooting it. And so I was like, well, maybe the music video director is going to be super smart and then release just that as a separate edit. So hopefully, yeah, I hope that that could actually happen as well. There's a listener question that came in that we grouped with this keyword, and it is, who is the member that is the most different on and off stage?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멤버분들 중에서 무대 위랑 무대 밖이 가장 다른 멤버예요. 하나, 둘, 셋.
2: 리노.
1: 리노.
2: 리노 같아요.
0: 자, 왜 리노예요?
1: 맞아. 리노는 평소에 저희랑 멤버랑 같이 있으면 좀 제일 조용한 편이에요.
0: 오케이.
1: 저희 막 네 명 언니들이 막 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서 비디오가 쉬질 않거든요. 아, 저희가 진짜 다 시끄럽고 네네. 다 자기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리노는 제일 자기 할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거나 차에도 헤드셋 듣고 어느 순간 이렇게 차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스타일인데 무대에서 막 카리스마 있게 막 하니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0: 오케이. So it looks like that the rest of the members are pretty outgoing. They're also very talkative as well. Lino's the one that's kind of going to be sitting in the corner, kind of off in her own little world. Sometimes she'll be listening to her own music in the car, and then she'll find herself probably dozing off as well. So she's definitely one of the most quietest members, but she's very charismatic when she's on stage. So she definitely seems to be the most different on and off stage. Is there a routine that the members must stick to?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2: 네.
0: 멤버분들이 좀 이거만큼을 지키는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개인 루틴도 괜찮고 팀으로서 루틴도 괜찮아요.
2: 팀으로서 루틴?
4: 저희는 최근... 뭔가 밥을 먹어야지 조금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포장부터 조금 달라지긴
0: 맞아요.
4: 하거든요.
0: Okay.
4: 그래가지고
0: food. They need to eat before they do something. So 근데, food is definitely important.
2: 근데 국밥이에요.
1: 맞아.
4: 쌀밥.
1: 맞아.
4: 쌀밥.
1: 쌀밥.
2: 뼈다귀 해장국.
1: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샐러드 이런 거 말고 샐러드 저희는 국밥으로 네.
0: 국밥이 아주 그냥. Look at that. Okay. So, they're definitely more of a 국밥 ladies. They need to have their broth. They need to have have any type of broth. So they're not, they're gonna be eating salads or anything. These are girl groups. No, they need rice. They are Korean through and through, and so they definitely need to go through that as well. Okay, that's really important. Okay, we need to jump into our next keyword, and I want 우리 유리 씨 다음 키워드 우리 뭐 할까요?
3: 디바이스 파일?
0: 오케이, 디바이스 파일. 자,
2: 디바이스 파일.
0: 멤버들 사이에서 네, 좀 네. 유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2: 오, 당연했죠.
4: 유행하고
2: 너무 많죠.
0: 뭐예요?
2: 저희가 유튜브에서 미는 게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4: 자요.
2: 둘, 셋. 디바이스 오라이!
0: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네. 우리 멤버분들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팬분들이
2: 맞아요.
0: 오라이 오라이 하고 계셨구나.
2: 우리 디바나 오라이.
0: Okay, so that's what they're trying to push these days. The 오라이. So the listeners, a lot of the fans were doing this in the chat earlier, and I was like, oh, that's nice, really cool. But yeah, they're definitely trying to push this these days, and so that's something that they are pushing for at the moment. So if you didn't know what it was, now you know. Is there a member that their first impression and their now impression is different. 자, 첫인상과 지금이 가장 많이 다른 멤버.
2: 첫인상과?
0: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말이 없어서
2: 네.
0: 어떡하지? 했었다가 지금은 말이 제일 많은 멤버일 수도 있고.
2: 저 제일 궁금한 게 리노. 리노 어땠어? 리노가 말이 제일 없었어가지고
0: 아, 오케이,
2: 리노가
0: 오케이.
2: 느꼈을 때.
0: 궁금하다. 오케이. 네. 리노 씨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제일 네. 첫인상과 지금이랑 가장 다른 멤버.
3: 뜨끈뜨끈.
0: 뜨끈뜨끈.
5: 유리언니입니다.
0: 어떤 거? 어떻게요?
5: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너무 멋지고 쿨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뭔가 너무
0: 귀여워요.
5: 귀엽게 그리고, 그리고 너무 저를 많이 잘 챙겨주셔서.
0: She was so Yuri was really like chic and really like girl crush type when she first met her, but she's like the cutest on me now. So she said that was kind of like the biggest one, the biggest difference as well. 자, 그룹 챗이 있잖아요.
2: 맞아요.
0: 이제 팀일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공유를 해야 되는 공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누가 제일 말이 많을까요?
3: 아, 이거 바로 말할 수 있어요.
0: 하연이 어쩔 수 없군요.
2: 제가 먼저 이제 시동을 두릅니다. 맞아요.
0: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리더로서의 그런 막 뭐 이렇게 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인 건가요? 아니면 뭐 밥도 공유하는?
2: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3: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
2: 제 사적인 얘기를 이제 슬슬 얘들아 큰일 났어. 왜요? 내가 이랬는데 오늘 이랬어. 이러면서
0: 나 느끼지 않는데 나 너무 피곤해.
2: 맞아요.
0: 아파 뭐 이런
2: 맞아요.
3: 나 온몸이 아파 그러면 언니 저도요. 저희도 해요.
2: 얘들아 괜찮니? 점점점.
3: 아니요. 안 괜찮은데. 그래도 점점 하연 언니 막 말하더라고요.
0: 아, 그리고 점점 그냥 이제 하트 보내고.
2: 네, 맞아요.
3: 이모티콘만 보내고.
0: So Haeyeon is the, apparently she's like, I'm the one that's the most talkative in the chat, in the group chat. And I was like, okay, hold on. So is it because like, you know, you're the 언니, you know, you're the leader or something like that? It's like, you know, just, you know, work stuff. And she's like, no. In personal stuff, like, you know, she's like, you know, we went to bed so late yesterday, like I'm dying, like are you guys okay? And like she just like, it's just a full conversation to a point where the members like start to wean out their conversations, and then it just becomes emoticons within the chat as well. Okay, who is the best, this is a listener question, who's the best at keeping secrets? 멤버들 중에서 비밀을 제일 잘 지키는 멤버 있어요?
2: 비밀을 잘 지키는?
0: 그러니까 절대 다시 입밖이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너무 잘 기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비밀 얘기를 해도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비밀이 지켜지는 멤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입이 무거운 멤버일 수도 있고
2: 비밀? 누굴까?
3: 그냥 저희끼리 다 비밀 하는 거 같은데
4: 저희끼리 된 적이 딱히
3: 뭐 그러니까
0: 팀 안에서 있는 비밀을 그냥 팀 안에서 끝나는군요.
2: 네, 맞아요.
0: Okay,
2: 맞아요,
0: so all 맞아요. The members are really good at keeping secrets because like anything within the group just kind of stays in the group. Oh, that's actually interesting. Okay, so we need to go into their manual, the user manual. 자, 우리 사용 설명서 이제 해볼 건데요.
2: 네.
0: 사실 요즘은 음악 방송을 하면 댄스 챌린지 말고는 친해질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옛날에는
2: 맞아요.
0: 좀 장시간의 녹화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대기실에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단
1: 맞아요.
0: 말이죠.
1: 맞아요.
0: 그렇다면 누구든 팬분들이든 아티스트든 누구든 디바엑스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왔어요.
2: 네. 네, 네.
0: 그럼 우린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좀 이런 공통점 얘기를 하면 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음악 얘기, 춤 얘기, 밈 얘기, 음식 얘기 뭐에 있어요?
1: 음식 같은데요?
2: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피부과?
0: 피부과?
2: 진짜? 미용?
1: 미용?
2: 미용 얘기하면 여자들은 어 손톱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어요?
1: 어디서 샀어요?
2: 화장품 뭐예요? 렌즈 뭐예요?
1: 맞아 맞다.
2: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피부 뭐 어때요? 뭐 반짝반짝 뭐 어때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0: 오케이.
1: Okay. So, 예상 외에 답변.
0: Yeah, food was the first one. But then Hyun was just like, hold on, let's be honest for a second. Whenever somebody compliments you on like an appearance, like, you know, your skin or like, you know, what eyeshadow you're using or your nails or your hair or whatever, if it's something like that, it breaks the ice really easily. So she feels that if like you guys approach them with that kind of stuff, they'll probably be abl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and, you know, share tips and secrets and all that other stuff. So that seems to be pretty interesting as well. Who is the most shy and who is the most outgoing? 자, 그렇다면 멤버 중에서 낯가림이 제일 심한 멤버는?
1: 리노?
0: 리노? 오케이, 리노. 리노. Rino is the shyest. 자, 그렇다면 어딜 가나 무조건 절친 한 명은 만들고 올 거라는 친화력 진짜 만렙인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1: 하얀 언니.
0: So Dino is our most introverted and Haiyan is going to be besties with anybody if you take her
1: 뭔가
0: anywhere.
1: 너무 웃겼던 게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
2: 맞아요.
0: Yes, so both of the members, like you just said, both of the members already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get chosen for this. Okay. How does somebody know that you are like your people? 자, 그러면 요즘에 내 사람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2: 맞아.
0: 그러면 디바 X는 내 사람한테는 어떤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좀 어떻게 하면 아 이거는 우리 디바 X 사람이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말해줄 사람?
1: 디바 X다?
3: 좀 편안한 모습을 편안한 모습.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날 것?
4: 날 것.
3: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보여주는 막 꾸겨진 모습이든 뭐든 그냥 다 이쁘게 봐줄 것 같으니까 그냥 완전 프리하게 모든 이제 연애 모먼트를 빼고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Okay, okay. So the more they're very open. So if you see a very relaxed and open side of Diva X, then this is going to mean that you're their person because that means that they're that much comfortable with you and you get a chance to see that more relaxed, non-celebrity side of them as well.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be the easiest person to be close with? 그러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찐으로 친해지기 쉬운 멤버.
1: 찐으로?
0: 찐으로.
2: 아, 찐으로.
0: 찐친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은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는 과정이 좀 더딜 수는 있어도 그래도 찐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멤버가 누가 제일 좀
1: 하얀 언니?
2: 정보 같아요.
1: 하얀 언니.
0: 친한역만 좋은 게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찐친까지도.
2: 근데 나는 채원이도.
1: 맞아요.
3: 맞아요.
1: 채원이.
3: 나는 그 생각했어요.
2: 채원이가 되게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 항상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원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말을 걸면 언니.
1: 맞아.
2: 소은이 할 때도 할 때 소은아.
1: 맞아. 되게 뭔가.
2: 그러니까 편안하게
1: 오~ 네. 동작에 배려심이 뭔가 계속 묻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뭔가 맞아. 편안해요. 옆에 있으면
2: 맞아,
1: 배려를 받고 있는 느낌.
2: 배려받고 있는 느낌 맞아요.
0: Oh, 맞아. okay, okay. So Hyun feels that it was her too, but she also wants to say that Taewon is going to be another one of those people that will probably be able to like find a genuine friend really quickly. And the reason is because Hyun and Taewon were just like whenever she approaches you and you are sitting down to like tell her something, she's a really good listener and she's just very sturdy as a friend and she's like very trustworthy when you're with her and so you can open up to her very easily so that's actually a pretty cool thing to do. Who is the counselor of the group? 이거는 청취자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네. 우리 팀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멤버는 누구예요? 카운슬러라고 하죠. 누구예요?
2: 저는 유리.
0: Yuri was chosen.
2: 유리, 네.
0: 왜요?
2: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뭔가 딱딱딱딱 그 어떤 제가 제일 불편한 걸 말을 하면 항상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네.
0: 피드백이 좋고.
2: 네, 공감 능력이 좋고 피드백도 너무 빠르게 잘 되고 뭔가 딱 이게 어? 뭐라고 생각해? 생각이 안 나. 뭔가 해결책을 주는 이래서 느낌.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할까요? 약간 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0: Okay.
2: 그런 에너지가.
0: Okay, okay. So I was saying that Yuri and a lot of the members do agree as well. So what happens is she's really empathetic. So if you say something, then she'll be like, okay, yeah. And she'll be like, she'll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But she's also really good at putting her foot down and telling her like what the next step should be. She would give you good advice coming from where you are. And so she's not only a good listener, but she also is able to help as well. That is very interesting. So what we need to do is get a chance to listen to them sing live. But I do know that there's somebody who officially does this introduction, so I'm going to find out who that is. 자, Out of Control 원래 곡 소개 담당이잖아요.
2: 해주세요.
4: 저예요. 사실 제가 해보겠습니다.
0: 자, 우리 채연 씨, 자, Out of Control 어떤 곡인가요?
4: 저희 신곡 Out of Control은 청량한 가을 하늘을 연상시키는 키치하고 밝은 디바이스의 매력을 듬뿍 담은 팝 댄스곡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0: 아, 네. 자, 라이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이든 뭐든 이제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2: 네.
0: Okay, so we have Diva X at the studio. These ladies are going to sing Out of Control. This is a refreshing autumn track that the ladies get a chance to show off their brightnes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charms within the song as well. This is a pop dance track, and if you haven't had it on your playlist yet, then we need to have you get it on the playlist ASAP. So I think the ladies are ready to sing live. 준비됐을까요?
2: 네! 네! 오라이!
0: 오라이!
2: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0: Diva X in the studio. They just sing that live. Live yourself. Live 안 갔죠? Live yourself. That was live. Out of control. And a lot of the listeners are dropping by, singing along and dancing in the chat as well. 지금 춤추고 있어요. So they're dancing in the chat. We have to jump into part two. And I think that the listeners or the fans, the members are probably going to start freaking out a little as well. 자, 리노 씨도 이미 이제 보고 있는데. 대본 없어요. 이제 네? 나한테만 있어요. Yeah. So, I only have the questions for the next part of this interview. 자, 파트 2는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인데요. So we have the silliest questions in the world. So we're going to ask members individually, different members. 멤버 한 분 한 분씩 이제 좀 이상한 질문 여쭤볼 거예요.
1: Let's go.
0: 자, 하얀님 먼저예요.
2: 나 떨립니다.
0: Yes, 네? 하얀, you are first. If you knew that no one could lie for 24 hours,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자, 갑자기 네. 24시간 동안 네. 모든 사람이 네. 본인한테 네. 거짓말을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오! 가장 먼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2: 그 상대방이 꼭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제가 아니라?
0: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진심만 들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듣고 싶으신지.
2: 저는 우리 디바나 분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우리 디바 X 진짜 그냥 팬으로서 좋은 거 말고 어땠는지 그리고 아로 컨트롤 노래 어떤지 우리 앞으로 잘 될 것 같은지
1: 아니
2: 어떨 것 같은 어떤지
1: 사주로 간 거 아니었네.
2: 사주로 오는 건 줄 알았어.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0: Okay, 솔직하게 네. 듣고 싶다. Okay, 네. She wants to give the fans the third degree. So she says that she's gonna ask her fans honestly, like, why you love the group, and yeah. also if you really love Out of Control, and like, you know, all these like really kind of, you know, honest questions that she would love to ask the fans for their honest reactions from. Okay, that's actually pretty cool. Yuri, you are next. Yuri, 네. 씨 무서운 걸 좋아해야 될 텐데. So this is a scary question. You woke up to a ghost right in front of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새벽에 자다 깼는데 네. 정말 귀신 바로 앞에서 그때 나는
1: 네. 저는요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3: 역시 성녀다.
1: 이렇게요.
0: 때려.
1: 너가 내 눈앞에 나타나. 내가 이러면서.
0: Okay, so she said she'd probably punch the ghost in front of me. How dare you come in front of me? Okay, Soen, you are next. Soen 씨.
4: 네.
0: You have to choose a member and listen to their 애교 for 24 hours. 한 멤버의 애교를 24시간 동안 BGM처럼 듣고 살아야 한다면
4: 잠깐만
0: 누구의 애교 BGM을 들으시겠어요?
4: 진짜 너무 벌써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황금 막내 리노
1: 역시
4: 리노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4: 나쁘지 않아.
0: So as the other members are trying to put on an aegyo show, she's like, I'm gonna go with Rino because she feels that it will definitely be the cutest in that way. Okay, Taewon, you are next. If you could have any food right now, what would it be? 자, 금액?
5: 네.
0: 뭐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당장 한 가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신지.
5: 저는 지금 오는 길부터 계속 연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0: 연어!
5: 연어 너무 사랑하거든요. 좀 이렇게 해산물 종류를 이렇게 마음껏 시켜 먹고 싶습니다.
0: Okay, so she's been craving salmon. She's like a huge seafood girl. And she's like, yeah, salmon would be great right now if I could have it like right this moment. 자, 연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5: 그럼요.
0: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5: 저는 무조건 초장 아니면 와사비 간장에 그냥 이렇게 생연어.
0: 그냥
5: 입안 가득
0: 뭐 그렇게 막 뭐 양파나 뭐 크림소스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딱 연어를 먹을 수 있는. Okay, so she says that she would definitely want to have it just as is, normally in the raw form, with just either 초장, which is more of a gochujang based in Korea, which is a little bit more on the sweet and sour side, or just in a soy sauce base with a little bit of horseradish in there. Okay, we have Dino.
4: Yes.
0: Your question is hard as well. 우리 리노 씨한테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If you had to have one member with you to survive zombies, who would it be? 좀비 세상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리노 씨. 딱 한 명 최종의 멤버와 다녀야 한다면 누구랑 다니겠어요?
2: 오. 좀비 세상?
4: 무서워. 정말.
5: 지켜줄게 리노야.
0: 어, 지켜 나를 지켜주거나 좀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 멤버를 고르시면 돼요.
4: 저는
0: 리노. 리노야.
4: 저는
0: I love how Dino's like, oh my god, I can't figure this out.
4: 소은 언니예요.
0: 예! 지켜줄게. 왜요 왜요 소은씨 왜요 왜요 왜요?
4: 뭔가 소은 언니는 뭔가 진짜 뭔가 살아가기 위해
0: 생각해서
5: 잘 살 것 같아.
0: 그냥 좀 생존력이 좀 좋을 것 같다. Okay, so she feels that Soen is just gonna have a lot of good survival skills. Like she's gonna really just try to survive at any cost. So she feels that she would like to keep her with her if she can. Okay, 우리 아까 좀비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유리 씨는 귀신 얘기도 했잖아요. 네. 멤버분들이 만약 귀신의 집을 간다면.
1: 와우.
0: 누가 제일 겁이 많을 것 같아요?
4: 알 것 같아 나.
1: 하나 둘 셋 볼까?
0: 자 하나 둘 셋!
5: 저요?
0: 채원이.
5: 채원은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사실.
0: 되게 억울하면서 난 무섭다.
5: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0: Okay, so if they were going to a haunted house, Yeah. Taewon is like, I hate, I'm deadly afraid of things. So, yeah, me. I hate, I'm like, get really scared. 그러면 공포 영화도 못 봐요?
5: 저는 근데 사실 공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옆에 누군가 있거나 낮에 보던가.
0: Ah, okay. She does like horror movies, but she has to watch them during the day or she has to watch them with one of the members. Yeah, she has to do that. Okay, we are going to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You guys,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the member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heir track of Diva in part 3 of our interviews coming up next.

0: 일단 표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기획적인 능력 천재이신가 보다.
1: 맞아요.
0: 그리고 과즙미 최고. So she's got these really cute facial expressions. She's a power J apparently when it comes to MBTI, and she's also got this very fruity refreshiveness as well. 자, 소은 씨 누굴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모르겠지만 이 계획성을 많이 칭찬해주는 멤버 언니가 있긴 하거든요.
0: 근데 뭘 계속 쓰다가 지우긴 하셨는데
1: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웠나? 내 매력 쓰기가?
0: 자, 누굴 것 같아요?
1: 하얀 언니.
0: Okay, so she thinks it's 하얀 언니. Okay, so she thinks it's 하얀. Okay, 왜냐면 앞에 이렇게 막 귀엽고 생글생글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썼거든요. So they wrote a really long part of like how cute she is, and so she thinks it's 하얀. Okay, moving on.
2: Let's go.
0: Who's next? Yuri, you're next.
3: Oh.
0: 모델 같다고. Oh. 모델 같은 길쭉길쭉하고. So she's very tall, very lean. So she's got very pretty proportions, and this is what this member is very wants of it. And 가만히 서 있어도 나오는 장신 아우라.
4: 왜 다 장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0: 그래서 버리고 싶어요. So she's a very model-like type of a girl. And even though she stands still, she's got this very tall vibe going on. 자, 유리 씨 누굴 것 같아요?
4: 일단 자꾸 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 키가 큰 멤버는 아닌 것 같고
5: 추리력이 좋아요.
6: 추리력이 상당한데?
4: 아, 소은인가?
0: 소은 씨? 소은?
4: 네, 소은. 나?
0: Okay, so 소은. Okay, so she thinks it's 소은 because she feels that it's just like no, like totally fixated on height. High on your neck.
5: Yes.
0: Okay. 자, 밝고 명랑한 모습. So she's very energetic and bright. She's always and she's always positive. 항상 긍정적인 매력. 얼굴이 너무 작아서 부러워요. She's got a really small face, and she makes everybody around her very bright. 항상 주변을 밝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가 있어서 팀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
6: 어머, 나 감동이야.
0: So she's like the happy virus and the vitamin of the team. 자, 누굴 것 같아요?
5: 저는 딱 두 명이 떠올랐는데 채원이 아니면 리노?
0: 근데 글씨가 되게 작아요.
5: 그러면 리노인가?
0: 오케이. Okay.
5: So, 리노. 글씨 작으면 리노고.
0: 오케이. Okay, so she has really small penmanship. So she's like, okay, if it's small penmanship, then it's probably going to be 리노. Okay. 자, 리노, you're next.
2: Yes.
3: Yes.
0: 발레 능력을 뺏고 싶대요.
3: 오!
0: So that she can that Nino is a former ballerina. She has that skills. 너무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부럽다. 유유. So she says that she's really beautiful when she does anything ballet. 자, 리노 씨 누굴 것 같아요?
4: 너무 어려워요.
0: 너무 어렵다.
6: 누굴까요?
0: 자, 일단은 다현 씨 나왔고요. 소은 씨 나왔고요. 본인도 나왔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채원 언니 아니면 하연 언니?
0: 자, 그래도 골라요.
1: 채원 언니.
0: 오케이. Okay. So she thinks it's 채원. Okay. Okay. Is it going to be 채원?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find out. Okay. 채원, yours is next. 뭐, 편지 썼는데?
6: 어머, 편지면.
4: 어머, 너무 긴데?
1: 행복해.
0: 열 가지를 썼어요. 오케이. 저 완벽한 비율.
3: Wow.
0: So perfect proportions. 멋있는 랩 보이스. She's got a great rap voice. 남다른 패션 센스.
6: 아 뭐야?
0: 잠깐, 이거 칭찬이가
6: 뭐예요?
0: So she's got a unique fashion sense.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 She's got a very warm personality. 무대 위에 카리스마. She's got charisma on stage. 반전 매력. She also has a different side to her. 시크한 분위기. She's also very chic. 예쁜 춤선. So she's got a really pretty dancing physique. 그리고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 The more
4: 뭐야?
0: You know her, the more you fall
4: 뭐야?
0: For her.
4: 부럽다.
0: 존재 자체가 매력적임.
3: 와.
0: Just her and herself is a very charming person.
6: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 디바나가 써주신 거 아니죠?
4: 디바나 아니야?
6: 너무 감동적인데?
0: 자, 누굴 것 같아요?
6: 하얀 언니? 하얀 언니 아니면 소은이?
0: 골라요.
6: 아니면
4: 골라요.
6: 유리?
4: 골라요.
6: 유리노?
4: 아니면 MC님?
0: 맞아요. 제가 썼어요. Yeah, I saw it. I wrote it.
6: 아, 저는 뭔가 그 패션 센스에서 하얀 언니인 것 같아요.
0: Okay, so 하얀. Okay, so 하얀's gotten twice.
6: 아닌 것 같다.
0: 하얀 씨가 두 번 나왔어요. Okay, so did she write Soeun's or did she write Taewon's? Okay, 두구. 하얀 씨, who did you write?
3: 저요?
0: Yeah.
5: 저는 소은이를 썼죠.
0: 어, 너지. So Taewon was right.
5: 자, 소은이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채원 씨를 쓰신 멤버분은 누굴까요?
5: 리노?
1: 저입니다.
0: 그치?
5: 리노, 왜냐면 글씨가 엄청 작더라고. 제일 작았어.
0: 그리고 우리 리노 씨가 너무 귀엽게 위에서 바이 리노라고 써놨어요.
1: 귀여워.
0: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읽다가 뒤에 보일까봐 여기 위를 적어놓았어요.
6: 너무 귀여워.
0: So she actually wrote by Lino and I was like, oh, I don't want Taewon to see it. So I kept holding it where it needs to be Lino so she couldn't see it. 자, 우리 다른 멤버들도 맞췄는지 한번 볼게요. So Yuri, that's Soeun wrote about you. So Soeun, did you write about her?
2: 네, 맞습니다.
5: 맞췄어요, 바로.
0: 그럼 나 채원이구나. So, 하얀 said she thought it was Lino. So that was... 자, but 리노 씨도 채원 씨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So, 채원 씨, who did you write?
6: 전 리노를...
0: She wrote Lino.
5: 그럼 나 누가 썼어? 내 거?
0: 유리?
1: 저예요.
0: Yeah, she wrote her.
5: 아니, 나 유리라고 상상을 못했어.
1: 왜요?
5: 어? 말투가
0: So she was like, I could not think that it was her at all because it's just the way that she wrote it. 근데 우리 멤버분들은 원래 사실 글씨도 가끔가다 보여주기는 하는데 왠지 멤버분들은 왼손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So I was gonna show them their penmanship, but I was like, knowing the members, I had a feeling they might even like written with their non-dominant hand just so they can throw each other off. But they did get a chance to do some really great ones for today. There was a few questions that came in earlier. 우리 청취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들어왔던 것 중에서는 멤버분들이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댓글창이나 이렇게 댓글을 봤을 때 해외 팬분들한테 좀 인기 유독 많은 멤버가 있을까요?
6: 해외 팬들한테? 네. 아무래도 하얀 언니가 좀 핫걸 이미지가 있다.
5: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0: Okay. So there was a question that came in earlier that I didn't get a chance to ask that was from the listeners in the live chat of when they go overseas or with foreign fans, does there seem to be a particular member that has more popularity? And it looks like that Taewon thinks that Haiyan is the one because she's like the hot girl. And so she definitely yes. does seem to have a lot more foreign fans that get the chance to show off their popularity of like how much they love her and whatnot. So I want to ask, as the year is winding down, is there anything that the fans could look forward to?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팬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뭐 자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멤버분들이 좀 목표를 세워서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뭐가 있을까요?
5: 말하고 싶은 사람.
1: 아무래도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5: 컴백곡이죠.
3: 맞아요.
5: 맞아요.
1: 저희 이번 연에 가기 전에 또 선물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0: Oh my goodness, look at that. 네. So we get a new song before the year. Yeah.
5: 여러분 10월 29일 날 나와요.
0: So we get this on the 29th of the month. So they're going to be making some more music for us and dropping some more music for us as well. So, hey, look at that. So make sure that you mark your calendars because you heard it here first. They're getting ready for another comeback. 사실 이번에 멤버분들 추석 때 그 한복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이제 광고나 예능이나 좀 가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비록해서 이렇게 좀 나 어디 가고 싶다 하는데 있다면 어필 딱 한 분
6: 가고 싶은 거
1: 런닝맨.
0: Okay, Let's do this. Okay, we gotta do this. Okay, so Running Man 제작진 분들 call them out.
1: Call me.
0: 자,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는데요. 한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5: 한 시간이 1분 같아요.
0: 그렇죠?
5: 네, 너무 재밌었어.
0: 오늘 어땠어요?
6: 너무너무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속 그 영어에 홀린듯이 계속
4: 맞아
6: 이렇게
4: 빠져들었어요 저희
6: 빠져들게 돼서 더 읽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0: 또 와야죠 뭐 네. Okay, so they had a blast today. They said that they were constantly being hypnotized every time I spoke English and falling into the conversation. They had a blast and we would love to have them back in the studio as well. As we say goodbye for today,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I Make My Choice as we say goodbye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5: 감사합니다.
0: 또 봐요.
5: Thank you, 아리랑.